3777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루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도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허둥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맏딸을 둘쳐업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유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리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가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군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낳았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이 우는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애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소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괴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배우고 싶어서요. 셋째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소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조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이런 예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셋째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다면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의대를 가운데서 중의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이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빼서 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0: 선생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석을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광중용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무리까지 어째 따라 붙기도.
0: 아,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게 그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 경화 그거 자극해서 무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무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든 잠도 못 잔다.
0: 예,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조출도 있답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예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예. 탈출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예. 세분한 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러기에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예,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주머니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주머니가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다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증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가 좀 하고 안 좋습니다. 그 어떻게 돼서 조금 움직이면 숨이 허리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그냥 고지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올리뛰나게 되게 됐네요. 이게 완을 한 50개, 60개씩.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대구에 항상 궁금증이 있다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이 나고 반찬도 미해 못합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행증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그대구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 뭔가 이 손가락이 하면 정말 이렇게 저려나고 있지 않게 손이
0: 예.
3: 손도 저려나고 이럴 때 많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증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가서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온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내 아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걷어댄 게도 숨이 좀 덜 차고, 그래, 잠 잘 잡니다.
0: 예.
3: 예,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는 게 좀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은 중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리가 내, 나 요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요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고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많이 떼야 많이 뜰지거든 한 100개 좀.
0: 예.
3: 그렇습니다.
0: 예.
3: 예, 어디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0: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까지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말하게 되죠. 예.
3: 예, 예. 그게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요즘에 약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0: 예.
3: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쓰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3: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아, 이 전...

0: 자유지분을 선택했습니다.
1: 아, 예.
0: 많이 댕기게 가면서 형들도 많이 받는.
1: 그랬겠죠. 예.
0: 일선생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효과도 없고, 그런 거 빠르게, 예. 그러고 보니까 약값치고 또 많이 저렴합니다.
1: 아,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보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차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0: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또, 오늘까지 나 오전까지, 선생님까지.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예, 네, 전화 바쁘게 인사 가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을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3: 어, 흠.
1: 흠까 구강
3: 흥가,
1: 예, 구강.
3: 예, 거기서 예. 그리 잘한다.
1: 싱크 코치입니다. 예.
3: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월... 그럽니까?
1: 예, 예.
3: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이제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틀니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 분입니다. 내외간 두 분.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저 이명기 이사를 저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위 나쁘고 소름 그 노세 쌓여왔던
1: 예.
4: 그 선생님이 그 저 약을 초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세 쌓는 손이 저림에서 말도 하다 약간 좀 길이 바쁘다만
1: 예.
4: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저 이제 한 번 가나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마진다면 그런 게 좀 슬퍼진다만
1: 예예
4: 내 보는 게 당산 보는 게 기쁘다
1: 아 그렇죠 예예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니 한 번 가서 더 내일로 여야 하다
1: 어 리맹글 선생 찾아오세요 예. 이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4: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4: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길 선생,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고서리 월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1: 예.
5: 빼고서리 들리래 한 게 오, 들리래 한 게 그랬었으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샀어들고 과일 하니까 원래 못 샀었고 과일 샀을 때 떡을 샀어, 찰떡 샀어, 이러고. 야, 너무 좋다, 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만 사겠다, 한다.
1: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흠가 예.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가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패 아주 좋습니다. 예.
5: 예, 호패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5: 그래. 예, 가겠습니다.
1: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 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그림에 반신잘 뭐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1: 예.
6: 지금은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도와줬습니다. 어디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수로 반가워 했단 말입니다.
1: 예.
6: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1: 아,
6: 그
1: 예.
6: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1: 그렇죠.
6: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1: 예.
6: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더니 그런 강의했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상 받아야 되고.
1: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6: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예, 이 지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이면 우리 언니네 담임이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1: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릴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6: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1: 아, 예, 예.
6: 예약해달라.
1: 예, 예약된 거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예.
6: 조일만 선생님하고
1: 예, 예, 조일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7: 두 번
1: 예,
7: 받으니까 예,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예, 약간의 예,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매겼던 게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1: 예.
7: 그래서 예,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코가 아파서 예, 목을 돌리다 뭐 사람 목을 돌리다 소리 목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예, 돌려야 사람
1: 어, 그렇죠. 경추에
7: 얼리 예,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 예,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마이, 저 이거에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이거 예, 그랬는데 저기 치료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안 진답니다.
1: 예,
7: 몸이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 예,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1: 예,
7: 이게 맞으니까는 예,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예,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팔이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1: 예,
7: 그래서
1: 예,
7: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예, 예, 예. 리민길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예,
7: 예, 예, 예, 예.
1: 리민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셔. 예, 예, 예, 예.
7: 아, 그랬다면 내일이 나야 되겠다.
1: 예, 오늘 혹은 예,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7: 예, 예,
1: 예, 그래,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7: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1: 예, 예, 말씀해보세요.
8: 우리 언니의 직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잡은 게 이명염이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그걸 못 잡았습니다.
1: 예,
8: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8: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중약 치료, 중리 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8: 예, 나설 때 약을 좀 쓰겠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8: 그리고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1: 치과 2층 있습니다. 흠과 구가 아, 2층.
8: 예, 예, 예. 2층도 자꾸 내
1: 3층인가? 예, 예, 예. 2층입니다. 예,
8: 예.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데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8: 그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이고 이 틀을 이거 아픈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8: 완전히 나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8: 예.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의료 기술은 없고 많은 네,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 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8: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시하게 하니까는 오늘에 가서 해요 차고
1: 예, 흠과 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8: 네,
1: 예,
8: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동강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다면은 시간을 자기 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물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저려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 등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쩍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서 이거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리명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니 올리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과다로 인해가지고 올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었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올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네 명결 선생님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러기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 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9: 네, 그 동안 동안 이제
1: 예 그렇죠.
9: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는데 그 조일만 선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1: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9: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 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 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랜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

0: 기저질병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책임형주임 찾음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임형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환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부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책임형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책임형주임은 화, 목, 토, 우수열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임 원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우리 민족 음식 중에서도 누구나 좋아하고 집집마다 정성껏 만들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을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1: 네.
0: 어떻게 좀 감이 안 옵니까, 윤별 씨는?
1: 글쎄요. 이제 우리 맛있는 우리 음식 너무 많아서
0: 네.
1: 도저히 이제 감이 안 오는데 뭐 힌트 같은 거 없습니까?
0: 힌트 있죠. 비빈다.
1: 아, 비빈다. 아, 비빈다면 그러면 뭐 비빔밥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비빔밥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다 드셔보셨을 건데 네, 비빔밥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한 그릇에 모아서 비비기만 하면 끝인데 그 맛은 정말 천차만별이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종 제철 나물, 당근, 콩나물, 시금치, 버섯의 고기와 노른자 예쁘게 올린 달걀까지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 영양까지 골고루 담겨있는 완벽한 한 끼 메뉴예요.
0: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양념인데요.
1: 네.
0: 고추장 한 스푼과 고소한 참기름, 깨소금까지 더하면 감칠맛이 더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쓱쓱 비벼가지고 재료들이 딱 어우러지는 그 순간 각각의 맛이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딱 하나로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비빔밥은 또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성과 건강, 화합이 네. 담긴 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빔밥의 유래부터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또 청취자 참여 코너에서는 비빔밥에 관한 여러분들의 추억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윤글씨니 네. 고용호생들은 그런 걸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네. 어렸을 때 그 비빔밥 전에 콩기름을 볶아서 밥 위에 콩기름을 넣고 네네. 달걀 하나 그리고 이제 간장을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었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네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서 네네. 저희가 또 쓱싹쓱싹 비벼 먹는 그 간장 맛과 기름 맛에 밥 한 고기 뚝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비빔밥이 그때 우리가 비벼 먹던 콩기름에 간장에 밥을 비비던 그 모습이랑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1: 네, 그렇죠. 참, 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 그 농촌에서는 밭일을 하거나 명절 잔치 때 많은 재료를 간편하게 먹기 위해 비빔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나물과 남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밥과 함께 비벼 먹은 것이 지금의 비빔밥으로 이어진 거죠.
0: 그렇습니다. 비빔밥은요, 낭비 없이라는 지혜와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섞어 먹는 화합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집안 식구들이 좋아하는 나물을 각각 준비해 얹고 함께 비벼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비빔밥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비빔밥은 건강한 음식으로도 유명해요. 안에 채소, 나물부터 고기, 달걀까지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고 양념도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담백하게 만들어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두 즐길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빔밥은 지역과 입맛에 따라 집집마다 조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이나 식당에서 파는 비빔밥도 맛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진 비빔밥만큼 그리운 맛이 없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이제 비빔밥을 먹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식욕을 많이 돋아주고 네. 엄청 저는 이제 비빔밥만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0: 네네. 비벼 먹다 보면 정말 과식이란 말이 네네. 그냥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제일 처음에 먹었던 비빔밥이 아까 그 간장이랑 콩기름 볶은 걸 먹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채소가 남았는데 이걸 내일 아침까지 두려면 좀 그렇고 그래서 점심에 먹었던 채소를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대 넣고 밥을 비벼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너무 맛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뭐 간장에다 달걀 그리고 밥을 비벼서 네. 그냥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참 네, 비벼서 이제 먹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참 맛있어요. 네.
0: 그렇다면 비빔밥 만드는 법과 재료 그 비법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자 비빔밥의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바로 밥입니다. 네. 근데 비빔밥은 찰진 밥이 기본입니다. 너무 되지 않고 또 적당히 찐 밥을 사용하고요. 밥 위에 얹는 나물은 계절별로 준비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1: 네, 대표적인 나물로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당근 채나물, 버섯 나물, 애호박 나물 등이 있고 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다져서 양념에 볶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달걀말이인데요. 예쁘게 노른자를 가운데 놓고 얹으면 비빔밥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이 비빔밥의 맛을 살려주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비빔밥이 빗밥을 딱 물어본다 하게 되면 네네. 나물 같은 걸 너무나도 질게 삶지 않고 살짝 데쳐가지고 그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밥과 나물을 비벼 먹을 때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연변의 돌솥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죠. 유명하죠.
0: 담아서 돌솥 비빔밥도 유명한데요. 저는 그 막 타지 않게 막 자꾸 사전에 막 비벼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밥알이 바삭하게 살짝 구워지고 또 나물과 양념이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예, 겨울에는 저는 보통 따뜻한 그 돌솥 비빔밥을 더 많이 먹거든요.
1: 네, 맛있죠. 그리고 채식주의 분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고기 없이 나물만으로 만든 비빔밥도 즐겨 먹고 입맛에 따라 고추장 양념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 비빔밥을 하면 왜 이렇게 밋밋하고 네. 심심할 때가 있는데 참 이제 재료는 많은데 뭔가 하나 모자라고 맛집의 그 깊은 풍미가 따라오지 못하죠.
0: 네. 부족합니다. 네. 그럼 핵심 재료부터 조리 비법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의 마법까지 이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비빔밥은 평생 맛이 없음과 인사하지 않을 건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전에 어머님들 세대에 남은 밥과 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벼 먹었다면 우리가 직접 먹는 비빔밥은 그런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비빔밥의 심장은 밥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밥이 되겠습니다. 네, 비빔밥에서 밥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차가운 밥, 퍼진 밥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1: 네, 쌀은 백미보다 현미 찹쌀 혼합을 추천드립니다. 백미 7대, 현미 2대, 찹쌀 1 비율로 섞어 지으면 고소함과 찰기가 살아납니다. 밥의 온도는 비빔밥은 뜨끈뜨끈하게 해야 합니다. 불고기처럼 나물과 비빌 때 차가우면 기름이 굳고 맛이 반감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장 또는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밥알이 윤기나고 고소함이 두 배가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물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각자 따로 제대로 무치라고 합니다. 네, 비빔밥의 두 번째 관문이 바로 나물입니다. 슈퍼에서 데친 나물 한 봉지 사다가 후루룩 넣게 되면 절대 안 되겠고요. 각자의 나물은 각자의 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나물 네 가지와 그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1: 네, 첫째는 시금치 나물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갈 넣고 30초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 물 꽉 짠 후 다진 마을 2분의 1, 참기름 1, 소금 약간, 참기름 네, 한 스푼이죠. 소금 약간 통째로 무칩니다. 색이 선명해야 살아 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만든 비빔밥이 살짝 시금치가 깨작깨작했다는 느낌 드는 전 좀 네. 오래 데쳤거든요.
1: 네네.
0: 근데 아니라고 하면 30초만 데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식감이 살아나고 너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콩나물인데요. 냄비에 물 두 컵, 콩나물, 소금 3분의 1 숟가락 넣고 뚜껑 닫고 끓이면 5분만 삶게 됩니다. 바로 건져서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 후추로 무칩니다. 네, 아삭함이 그 생명이 되겠습니다.
1: 네, 당근 그리고 애호박, 당근은 이제 채소로 팬에 식용유 두르고 소금 약간으로 살짝 볶아야 단맛이 배가 됩니다. 애호박은 채소로 마찬가지로 기름에 볶되 마지막에 국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0: 그리고 고사리나 도라지를 선택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마른 네. 고사리는 하룻밤 불려서 끓는 물에 삶은 후 간장 1, 다진 파 1, 참기름 1, 다진 마늘 0.5 비율로 저물저물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물 묻힐 때 참기름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간은 밥과 섞일 것을 고려해서 조금 강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물 하나당 하나의 그릇에 따로따로 준비하셔야 네. 색도 예쁘고 맛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어떤 분들 어차피 가서 다 묻혀질 건데
1: 네네.
0: 왜 굳이 뭐 그렇게 따로 건져갖고 따로 묻히고 해야 될 필요가 네. 이것도 따로 해야 각각의 맛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먹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0: 네.
1: 건가요?
0: 저도 집에서 비빔밥을 해봤는데 네네. 제가 솔직한 얘기 드리면 저는 집에서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1: 왜죠?
0: 왜냐하면 집에 지금 식구가 많아봤자 4명인데
1: 네네.
0: 그 4명에 맞게 시금치도 그만 조금만큼 싸고 그리고 콩나물 당근 조금만큼 살 수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면 손이 많이 가고
1: 그렇죠.
0: 한 10명 되면 괜찮은데 이거 손이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시켜 먹습니다.
1: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네요. 굉장히 이제 네. 정성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근데
1: 네.
0: 굳이 뭐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비빔밥 만들어 먹고 싶다 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비빔밥에 고기와 달걀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네. 네. 네, 비빔밥에서는 고기는 선택이지만 넣는다면요, 소불고기 또는 다진 소고기가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소불고기 양념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네, 간장 3스푼, 그리고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0.5스푼, 참기름 1스푼, 배즙 2스푼, 후추 약간 넣어서 그리고 그 양념의 고기를 15분 재운 후 팬에 센 불로 재빨리 볶아줍니다. 불향이 나야 감칠맛이 이제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은 이제 육회 비빔밥인데 신선한 우둔살을 그대로 썰어 참기름, 소금, 깨소금, 배즙, 달걀 노른자로 묻혀서 생으로 얹으면 이것은 미슐랭급입니다.
0: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달걀 후라이인데요. 절대로 완전히 익히면 안 됩니다. 비빔밥의 달걀은 반수가 아니 거의 흐르는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약불에서 흰자위만 퍽 익고 노른자는 거의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비빌 때 노른자가 터져서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네, 노른자에 소금 하나, 후추 살짝, 바로 이것이 황금 비율이 되겠습니다.
1: 네.
0: 고추장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1: 네.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인데 고추장을 그냥 퍼서 넣으면 안 됩니다. 가게에서 파는 특제 고추장은 모두 양념장입니다. 양념장 이제 레시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1인분 기준으로 고추장 이제 하나, 큰 술로 하나, 간장, 큰 술로 2분의 1, 그리고 설탕을 또는 물엿을 큰 술로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작은 술로 이제 3분의 1 정도.
0: 아주 조금만 넣는 거죠?
1: 네, 조금 넣죠.
0: 아, 그래서 우리가 비빔밥 먹을 때 다진 마늘의 맛이 세게 안 나고 살짝 무슨 맛이지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기름 작은 술. 한 스푼, 그리고 식초 작은 술로 이제 2분의 1 스푼 정도로 이제 넣으시면 신비롭게 단맛과 짠맛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소금 약간, 그리고 물 큰 술로 절반 2분의 1 정도로 풀어서 풀기 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 모든 것을 그릇에 넣고 숟가락으로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반 고추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칠맛과 부드러움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장과 식초가 고추장의 퍽퍽함을 잡아주게 되고요. 또 참기름이 그 고소함을 더해주게 됩니다.
1: 네.
0: 고급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 3분의 1, 또 간 사과 한 숟가락을 추가하면 그 꿀맛이 우러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집에서는요.

0: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1: 네, 그릇은 이제 덜솥 아니면 볼 형태의 깊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덜솥이 없으면 일반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서 뜨겁게 데워주십시오. 밥을 담으면 밑동까지 뜨겁게 유지됩니다.
0: 그리고 뜨끈뜨끈한 밥을 가운데 담고 그 위에다가 색깔별로 나물을 방사형으로 예쁘게 별합니다. 그 가운데 고기를 맨 위에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얹게 됩니다.
1: 네, 다음은 가장자리에 양념장을 한 숟갈 듬뿍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여기서 핵심, 비빌 때 숟가락으로 무작정 휘젓지 마시고 그릇을 한 손으로 잡고 숟가락으로 밥과 나물을 들어 올리듯이 아래에서 위로 살짝살짝 비벼줍니다. 그래야 밥알이 으스러지지 않고 각 재료의 식감이 살아납니다.
0: 그리고 비빔 완성 후의 마지막 황금 팁이 있습니다. 네, 비빔밥 후에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고 깨소금을 솔솔 넣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맛집의 마지막의 한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 비빔밥의 방법을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밥은 새로 지어서 뜨겁게 하고요. 나물은 각자 따로 참기름에 버무려서 간을 세게 하고요. 고기는 불향 나게 볶고 달걀은 반숙으로 하고 고추장은 절대 생으로 쓰지 말고 양념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비빌 때는 들어올리듯이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1: 네, 이 방법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비빔밥은 평범함을 넘어 또 먹고 싶은 비빔밥이 됩니다. 아,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있는 나물들로 도전해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바로 그 비빔밥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0: 근데 그래도 좀 번거롭다 그러면 남은 채소 같은 것들이 좀 아깝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모든 방법 다 제쳐넣고 일단 밥만이라도 뜨끈하게 새로 짓거나 덮여서 중요하죠. 거기다 쓱쓱쓱쓱 비비고 이 밖에 고추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추장만이라도 양념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조선족 전통 음식 비빔밥에 대해서 우리 요리부터 만드는 법 따뜻한 추억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근데 비빔밥 보게 되면 정말 정이당인 음식인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예전에는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반찬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던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음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대표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계절마다 들어가는 나물이 달라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죠. 깔끔하고 담백하게 먹고 싶을 땐 양념을 적게 매콤하게 즐기고 싶을 땐 고추장을 더 넣어 개인 입맛에 맞춰 먹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매일 그 저녁 메뉴가 항상 고민인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따뜻한 밥에 신선한 나물 팍팍 가득 넣고 맛있게 비빔밥을 쓱싹쓱싹 비벼서 드셔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0: 그러면 한 그릇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1: 네, 저도 오늘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0: 네, 네. 은걸 씨 할 거예요? 아니면 아내한테 부탁할 거예요?
1: 같이 할 거예요.
0: 아, 같이 할 거예요. 네. 아이랑 또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네. 먹는 맛있는 비빔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제 방송 듣고 집에서 정성 가득한 비빔밥 만들어 드시면서 가족과 네.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인증샷 어떻게 남기는 거 어떨까요? 비빔밥 딱 만들고 제가 만들었어요.
1: 아, 전, 네. 네, 글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이 비빔밥이 여러 가지 나물과 채소와 많은 고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네.
0: 오늘은 비빔밥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0: 말이 내 인생 전부 걸고.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오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

5각을 더 드리고 60각을 사시면 80각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곧 눈앞에 단오도 다가오고 여름철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번에 비해서 본 제품이 많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뭐 얼마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60각에 80각이게 되면 한 40원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명서방은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10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삼녹잉이 5~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게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자아 조절이 되더라, 혈지나 혈압 같은 게 조절받더라, 삼고가 해결받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내경사 후주를 항상 머리 어둡고 아프고, 예. 그런 가슴에 답답함에 시원점처럼 납니다. 그리고도 그래서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해. 아, 싸지 원약은 나도는 6달 더 먹었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오전된 게 좀 많이 알긴.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이 예. 제품 드셔서 그 문제상에서는 많은 백분비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예. 혈지, 혈당.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많이 낫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래서. 그렇죠.
2: 예,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허전함 식은땀 나고 그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것부터 예, 아이 식은땀 안 나고 예, 어제 완전히 저 가슴이 답답하다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나 지금.
1: 그렇죠.
2: 예, 예 그러고는 눈이 막아지고 예, 이 약 원액이 돼 그런지 먹기도 좋고 흡수 특히 흡수 빠르대다 먹으니.
1: 그럼요. 예, 예.
2: 예, 이거 나 또 우리 집에서 이게 백나자 있어서

0: 다 목재 희말하고 눈에 깎아라고 눈에 자주 이제 눈이 피지는 게 눈약녀다 낫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다들 눈물 나니까 예. 아이 명세 같은 거 방송 들으니 이거 효과 좋은데 이거 좀 써보자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1: 이제처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범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 거의 퍼센트가 낮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거 단순 한 가지 모병 눈에 피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더 그의 눈 뭐 물체가 여러 겹으로 돼 보이거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 거 어느 거 관리하고 어느 거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될 때는 바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두 가지 저 약 이번에 환자 좋을 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오늘이.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 사진원에 거든 오래 쓰고 있습니다.
1: 지금. 아, 그렇겠죠.
3: 네, 지금 오래 쓰고 나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3: 특히 항상 어떻게 돼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모아라는 게 항상 말라들고, 기침 자꾸만 하고 이랬습니다.
1: 예.
3: 이제 눈터도 이렇고, 그래도 하나 특히 정도 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3: 이 위축성 위염이라서 예,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약도 많이 쓰고.
1: 예.
3: 예, 이거 먹은 후부터 지금 위가 다천 도와지게가 완전히 지금 예, 뭐, 일에서는 아무 고상도 아니고,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갖고, 변도 참 잘 통합니다.
1: 예.
3: 하나에 한 번씩 변봤는데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닦아봅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원래 내 혈지가 좀 높았는데, 예. 가 검사, 이거 몇 달 먹은 다음에 가 검사까지 혈지가 완전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특히 허리가 아닌데, 예, 많이 아프고, 밤소변이가 예, 닫아가지고, 주저섬에서 변하게 6번씩 소변 보는 게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1: 그게 콩팥이 든든하게 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 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3: 네, 나는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병을 지금 해결됐습니다.
1: 예, 사지원의 그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네, 돈도 얼마에 들고 지금 예, 여름에는 거두고
1: 그렇죠. 우대정책도 나가니까 가격적으로 더 많이 접수하기 편리하지.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적게 써도 예.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됐고 본 제품을 이번에는 많이 실어줍니다. 예.
3: 예, 오늘 그래도 60달러 배달 받기시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동기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에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나약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점약이나 무슨 주사나 그렇게 맞아도 어째 그냥 맥이 없고, 소배 작고, 예, 그저 맥박을 그저 좀만 손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식사를 못 해놓거나, 예, 그저 둘은 누워있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주 원해고, 그래 먹었는데, 예, 하나하나 소실된다. 어림지 나던 게 그게 이롭지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제 간지 사라졌습니다. 그래,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하는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나, 밥을 잘 먹고, 딜 대라 합니다.
1: 예.
4: 군이 부렀습니다.
1: 그래야
4: 예.
1: 됩니다.
4: 영약했습니다. 그래도 예. 예, 군이 부렀지. 그리고 거기다가 명서방까지 눈물을 그저 나가나 아들 가나 그저 손수건 쥐고 댕김에 그냥 눈물 쑥고 닦고 지금 지내 닦아놨고 테두리에 그저 슬쩍 번져졌습니다. 골고 일을 해.
1: 예.
4: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어떤 절반 가져졌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건 어떤 몽땅 없어졌습니다.
1: 예.
4: 안압이 나빠서 깔깔하고 그랬던 게

0: 뭐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엮고 먹고 해도 쓸데없던 게 이 명사밥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능팽실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0: 그리고 아이 소견도 아이 잤던 게 할 날이 거서 두어 번 보면 그 끊기고 예. 얼마 좋습니까? 몸이 해갖고.
1: 그렇죠.
0: 예, 천구만 그 되던 게 그 몸이 해가봐서 활동하기도 용 좋겠구만.
1: 예.
0: 누워서 구불던지 활동 잘하고. 그 활동 솔직히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 쓰자고 그랬네.
1: 예, 식전에 40원액 드시고 식후에 예. 명세방 드시면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40원액 명세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하나는 우대정책이 이번에 또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품 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해도 주약의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지금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 있어서 사지원액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복용해보시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본 제품 사지 원액은 아주 신기한 이런 영양성분이 비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연이 인력에 선물한 특수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2: 네, 5년,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전화가.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 뭐라고, 저희 명서바란 약이라 제가 그만 들었는데, 이, 눈약이지요?
1: 눈약입니다. 아주 아. 이름난 눈약입니다.
3: 예, 젊은 분들. 그래서 저, 이거 좀, 내가 지금 한가로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 눈이, 어떤가, 뭐, 어렵다기 좀 어렵지는, 그런 드라마의 무슨 이름이, 보행이 좀 못하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여기 좀 한가 써보자.
1: 여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나이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십니까?
3: 나이.
1: 40대, 50대, 60대, 70대.
3: 네, 네. 이
1: 70대 중반이네요. 그러게 되면 네. 이 명서방을 빨리 시작해서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3: 명서방 한 가게 얼마씩입니까?
1: 지금 명서방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쓰면 네. 좋습니다. 이 중약 치료. 아, 네. 예. 그렇게 하세요.
3: 이거 예. 먹는 약입니까? 그냥 눈에
1: 구멍약입니다. 아 눈에 있는 약을 넣는 그건 임시지 예. 아닌데 구멍이 해야 됩니다.
3: 아 이거 예. 아, 먹는 약 식후에?
1: 예. 예, 예, 식후에.
3: 파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3: 2호 중관천 2호 매대.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눈에 대해서는 기본 거의 뭐 다른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병치료약품에 있어서 명서방이 우수한 효과를 거둡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색소변성, 시신경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완전히 위축하면 5대 4대양 어디 가서도 해결 못하는데 중리중약으로서 뭐 그거 공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지원액도 눈에 좋은데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거의 안심할 정도로서 물론 매개 개개인이 그 눈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몇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하게 돼 시간은 부동하게 되어 있겠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황차 사지원액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대사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그 외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혈당까지 높아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질까봐,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해내서 갑자기 쓰러질까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사지문액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차원의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일단 이 사지원액을 드시게 되면 이런 시한폭탄은 내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쭉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감기는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나를 방문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 사이에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쭉 하면 여기저기 종양이 나는 분들 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게 아주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 막아주는가 하면 인삼녹경이 다수의 10배, 은행이 20배 효과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우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mi'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mi'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길 그 자체로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걷습니다. 하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은 결코 혼자일 때가 아니죠.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비로소 여행길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작은 웃음,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대화, 어깨에 기대어 느끼는 체온, 그 모든 것들이 여행을 기억이 아닌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느리게 걷기로 약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걷는 그 길 자체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아닐까요?

향긋한 국물 한 그릇이 건네주는 위로. 요행지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한 끼는 몸속 깊이 스며들며 피로를 녹여냅니다. 매운 음식이 땀을 내며 속을 후끈 데우고 달콤한 디저트는 우리를 미소짓게 만들어주죠. 요행종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그곳의 언어와 정서를 담은 위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요행에서 가장 확실한 힐링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발견하고 맛있다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연변의 맛 순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연변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음식, 바로 연변의 대표 향토 음식인 순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시간과 함께 하시면 순대의 유래부터 종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순대가 지닌 효능까지 한 시간 가득 알찬 정보로 채워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순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변에 여행 오신 분들은 순대를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순대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순대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농업, 어업, 수렵, 채집,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짐승의 배리나 해물, 통이 큰 채소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식감을 넣고 익혀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대의 원형이 된 것이죠.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 6세기 초엽에 나온 중국의 농업 문헌이죠. 제민 요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피와 양고기 등을 다른 재료와 함께 양의 창자에 채워넣어 삶아먹는 법이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500년 전부터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양의 경우 옛날부터 축산업이 발달해 고기가 흔했기 때문에 소시지가 발달되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갈아서 소금에 절인 뒤 돼지 창자 속에 가득 채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과 달리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고기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속에 약간 붙어있는 돼지고기나 돼지피도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와 쌀, 피 등을 함께 넣어서 알차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답니다.

네, 순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수 감상하신 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대의 다양한 종류와 정성스러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변의 맛, 오늘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순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변 순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순대 하면 흔히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은 것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순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소로 쓰면 고기순대라고 부르고 돼지피를 소로 쓰면 선지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벨로 만든 소벨순대, 양의 벨로 만든 양벨순대도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해물을 이용한 순대도 있는데요. 낙지순대, 명태순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태 순대는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명태살을 다져 쌀과 함께 버무려서 다시 명태 뱃속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순대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순대, 가지순대, 배추순대 등등이 있습니다. 통이 큰 고추나 가지, 배추 잎속을 파내거나 데쳐서 그 안에 쌀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찌면 훌륭한 야채순대 요리가 완성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순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신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순대는 우선 주 재료인 창자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자는 짐승의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홀히 해도 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자를 뒤집어서 큰 그릇에 담은 후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자의 한쪽 끝을 수도꼭지에 끼우고 물을 틀어 손으로 흩어내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줍니다. 손질이 끝난 창자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에 한쪽 끝에 깔때기를 끼우는데요. 그리고 속재료를 가득 채우고 이때 속재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두부, 녹두나물, 찹쌀밥, 돼지고기 또는 돼지피, 표고버섯 등을 넣고 마늘, 후춧가루, 생강, 소금으로 양념을 하여 잘 버무립니다. 속을 채운 순대는 펄펄 끓는 물에 삶아내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속이 새지 말라고 양쪽 끝을 실로 묶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순대가 익으면서 속에 공기가 팽창하여 옆구리가 터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순대가 익을 때 이따금씩 꼬챙이로 찔러주어 공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사실 순대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으면서 양끝이 자연스레 오그라들기 때문에 꼭 끝을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연변의 크고 작은 음식점에 가면 흔히 드실 수가 있고 특히 연길 서시장에 가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순대들을 한 번에 드실 수가 있는데요. 특색 음식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여행의 묘미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맛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효능과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 순대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대는 여러 가지 육류와 채소가 골고루 혼합되어 있어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식품이 균형 있게 배합된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순대 한 접시는 약 400칼로리의 열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맞먹는 영양가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순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B는 숙취 해소, 간 보호, 그리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독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이나 어지러움증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나 여성, 임산부에게도 매우 적합한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대나 선지국을 드신 후에 홍차나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은요. 순대의 붉은색을 결정하는 선지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대에는 선지와 함께 우거지, 배추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듬뿍 들어감으로써 음식궁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댓국을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막걸리를 곁들여 드신다면 순독이나 납독 등 환경공해에 따른 독성의 체내 축적을 막거나 풀어주는 데 도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두 건강과 맛으로 승화시킨 순대. 연변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정갈한 순대 한 그릇 드시며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행 중 제일 지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호기일 때죠. 그때 만난 동네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은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마저 감싸 안아주는데요. 음식을 먹는 그 잠깐의 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혼자여도 괜찮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주는 평화로움, 그것이 여행이 주는 진짜 힐링임을 음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행길에도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이죠. 비가 오거나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 하지만 그 순간들도 결국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고단한 날도 내 삶의 자양분이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걷다 보면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에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춘화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천지는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박소연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장백산천의 웅장한 풍광을 더욱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어화동동 동의가정,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 약방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값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우리 데서는 침을 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많이 빠집니다. 예, 이럴 때 침을 자꾸 변성 맞으면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게 황제내경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침 놓는 겁니다. 예, 침을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병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 기혈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놔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류통, 청임이로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보게 되면 예, 약 처방이가 약재가 들어간 것이가 예, 기본은 들어갔지만 예, 우리 사람이 매개 질병 특성에 따라서 예, 좀 처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제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헛돈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빨리 해결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예, 심장병이가 발생할 제일 발생률이가 높은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겨울철이면 이런 발생률이 높잰가 하는데 기질은 여름철이 예, 더 높습니다. 어제 그런가?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날씨가 덥다나이까나 예, 토수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땀색이 흘리게 되죠. 예,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게 되면 热胀 冷缩로 인해 가지고서리 热胀이란 게 뭡니까? 덥게 되면 모든 혈관은 느슨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한쪽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혈압약 잡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까지 잡수해놓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체라는 건 항상 평형해줍니다. 평형이란 게 뭡니까? 이 수분이 빠진다 하게 되면 피가 머리까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해야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꼭 그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혈관을 또 좁아지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혈압이라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란 게 뭡니까? 혈액순환이가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라 하죠.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세진가? 혈관이 몽땅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중이에선 절대 뭐 동맥경화다 이런 걸 우리 중시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꼭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 제절로 지자나 따초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류풍습성 관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다 이게 우리 이해가 됩니다. 류풍습성 관절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가 몽땅 한 개 뼈로 돼버리죠. 어디서 한 개 뼈로 돼버립니까? 한 깊게 가지고서 거기에 혈액순환이 됐거나 새로운 혈관을 부단히 만들어냅니다. 이 약상에서 우리 혈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는가? 슈괄2랍니다. 새로운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줍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만약에 어느 혈관상 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자를 한다죠. 기실은 주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따치오라는 거 다시 제절로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혈관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전체적인 혈관이가 좁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라는 거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니까 대뇌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머리라는가 그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0: 꼭대까지 난침으로 올라가자면 피만 깨끗해서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암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 암력이 뭔가 혈압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혈압을 가서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관점입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 이걸 원인을 따져줘야 되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덥다나까나 모든 혈관이 늘어나다나까나 머리에 피 공급해야 될까나 사람은 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신리쇠지라는 게 온다고 뜻입니다. 신리쇠라는 게 다 역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장이 더 나빠지는 게 원인이 역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신리쇠가 더 온다 이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서니 그래서 대구 혈관을 확장한다 이러면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수아이가 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일단 혈관 안에 방출할 혈전들을 녹여내보내고 한 방면에는 뭔가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니 머리까지 피를 충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면 사람이 혈압이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척감이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피공급이 만약에 5분만 피공급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식물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병행해줍니다. 그래서 높여줘야 피공급 해주죠. 예, 이것이 우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는 뭐 해줘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주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혈관 수가 뇌혈전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전에는 저약을 써도 그러니까 장애 페르스도 혈압 조절이 아이 돼서 수태고서 했습니다.
0: 네, 예.
2: 아래오 차이가도 또 너무 많아서 예, 누구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0: 맞습니다.
2: 혈배강이 혈압약을 써도 여러 번 먹어도 아이 되고 그러면 이럴 때문에 어지럽고 예, 그다음 시분 딱 전 나고 예, 삼액이 똑 떨어져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예. 그 고통은 한마디로 다 표달해서 없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다가 혈압이란 게 어째 이런가 하면서 이렇게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온 장기가 나쁘게 되지 점점 더 하지 그러니까 좀 어찌까 하다가 선생님이 소개라는 혈배강에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 나는 기솔깃하고 인자 썼습니다.
0: 그런데
2: 진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네. 이제는 그 아래오 혈압 차이가 커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혈압 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위 혈압 180일 때 아래 혈압 80이 되죠. 이럴 땐 혈압 조절하기도 바쁩니다. 결국 기실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혈압 차이가 많아진 원인.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중에서는 아래 혈압이라는 게 곰팥이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혈압은 올라 못 간다 하게 되면 곰팥이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약 본신이가 독성이 세기 때문에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하죠. 그다음 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야 이 혈압이 아래와 혈압 차이가 정상 돌아오면서 혈압이 올라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2: 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혈압이 아래와 차이가 또 작아지고 혈압이 전 정상됐으면 나는 이 혈배강을 꼭 이렇게 좋은 약이고 직접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다기 때문에 정말 그걸 딱 믿는데 실로 그랬을 때다. 나는 그저 딱딱이 많이 준비를 해놓고 소리 딱딱 두 알씩 딱딱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세 기다렸다가 또 그 미미 한 번에 또 하나를 더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오전에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되니까 어 일체가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심장이 좋아지고 잠 잘 자고 예. 네. 목이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예. 그래 확실히 그런 손바람 다 따뜻해지고 그다음 관절도 좋아지고 어제 이야기 이렇게 좋습니까?
0: 그런 데서 그 혈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약 처방이라는 거는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약량이가 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다짜고짜로 빨리 해결하겠다 할 때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아.
0: 그럼 혈압이 저리 정상 돌아옵니다. 예.
2: 예, 그래서 얘네 예, 혈압 차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밤잠 못 자던 것도 그렇고 또 만성 관절병도 그렇고 오, 이 뇌혈전병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예.
2: 그러니까 나 정말 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악몽이 없어지고 손발 따뜻하고 해지고 그다음에 관절병도 선생님 묘한 친구를 맞고 관절도 다 잃었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예.
2: 선생님이 항상 중리를 정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딱 중도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 고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 진단한 다음에 정약 알선해서 친구도 잘 놓지 이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는 말 준비했길래 계속 네. 혈배강을 쓰면서 좋은 만년을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저는 그 약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요.
0: 네.
3: 그 혈배강 그 약이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0: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하나는 혈관을 관할해주고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698원입니다. 예.
3: 아, 698원.
0: 예, 예.
3: 그리고 풍수빵은 얼마씩 합니까? 한 통에?
0: 아, 풍수빵은 그것도 두 가지 약 조합인데 그거 988원입니다. 예.
3: 988원입니다.
0: 네, 예, 예.
3: 원래는 한 700원 한 것 같은데.
0: 아, 그거는 그러면...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3: 그럼 혈배강이 698원이고, 풍수빵이 988원입니까?
0: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혈배강 몇 통 싸면 몇 개 더 줍니까?
0: 지금 혈배강 오라잼 지금 값이 오릅니다.
3: 예.
0: 전국적으로 지금 오르는 기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세트부터는 활도 있습니다.
3: 예.
0: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0: 그다음에 10세트부터는 10세트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3: 아, 그럼 오늘 사람 좋겠고 그럼 일단 풍수빵은 한 통에 988원인데 몇 개 더 줍니까?
0: 그 구체적인 거에 2880018번 전화 좀 물어보세요.
3: 어제 아이 받을게다 전화로.
0: 아이 받더라고요?
3: 예, 그래
0: 통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3: 받지 않습니다. 걔네 전화해야 되는데 이 약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0: 아.
3: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0: 아.
3: 그러니까 풍수빵이 988원 몇 개 더 주는지 알았으면
0: 그 풍수빵은 6세트에 직접 6세트 더 드립니다. 예.
3: 아, 6개 더?
0: 예, 예, 예.
3: 오늘도 결정함 이런 건 없습니까?
0: 아, 거기다 전화 치셔. 그 전화 통화합니다. 예.
3: 아, 통화합니다.
0: 288, 그 잘 적으셔. 내 생각에는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288.
3: 예, 예, 예.
0: 288.
3: 예.
0: 0018.
3: 아, 알았습니다. 그냥 내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0: 예.
3: 풍수빵은 그래서 988원 1000원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은 아직 먹어 못 받고 지금 선택하려고.
0: 예,
3: 근데
0: 예.
3: 선생님과 걸어서 따위 소리 물어보자. 나는 혈압이 높고 허리하고 다리 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약 써야 됩니까?
0: 내 생각엔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아, 두 가지 다 같이.
0: 같이.
3: 한 가지 선택하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생님?
0: 지금 제일 바쁜 게 어느 개입니까? 만약에 골과병 그게 더 바쁘다 하게 되면 풍수빵 선택하는 게 좋고.
3: 근데 다른 데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약도 네. 많이 사먹고 근데 맞지 않아가지고 침 맞은 게 더 아파 죽겠습니다. 다른 데가 그래가지고 뭐 다리고 허리 막 쓰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0: 좋기는 예?
3: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0: 좋긴 집이 연길입니까?
3: 예.
0: 좋기는 저하고 한번 대면하기죠.
3: 아, 그래.
0: 네, 예. 그래, 만나서 내가 병을 잘 진단해보고, 예, 우리한테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데가 치료를 해봤는데 다 해지고 돈대로 팔고, 예. 이런 사람들 온 사람 많습니다. 예.
3: 아, 아, 지금 다른 데가 맞고, 그래서, 너는 한 일곱 달 됐는데, 미네 다리 쓰지 못하고, 허리 아픔, 미네 죽을 지게란 말이다. 내가 이거 왜 맞았는가, 그랬더니,
0: 구냥 다리. 일단 거기다 전화 치시.
3: 예, 그니까, 예, 요,
0: 예, 예약해. 우리 환자 너무 많습니다.
3: 그거는 구수방 선택하란 것은, 이제.
0: 만약에, 거기다, 일단 예, 전화 치시오. 그래가지고, 예, 만나 얘기를 하겠어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말씀 주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아,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예.
2: 예, 우리 이 아저씨는 중풍 맞은 지 몇 개 됩니다.
0: 네.
2: 그래, 누우면 숨이 차고요. 그 다음 너무 숨이 잘 뜨겁다면서 바로 누워 쉴 때도 바로 누워 모였고 낮에도 누워있자면 그렇게 영 고통스러워한다.
0: 네.
2: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영 잘 알아듣지 못하게 예약하고 음식을 쓸 때는 계속 잘 개끼면서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이 혈배강약과 그다음에 건신고약 같이
0: 아 건신고 같이 잡수했지.
2: 예. 이거 잡수면부터 차츰차츰 나아지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침구를 겸했지 할까요? 이렇게 팔다리 잘 못 쓰고 이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 잠을 숨이 슬타니까 누워 잠 잘 쉬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또 밥도 제대로 잡술 수 있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활동해서 내려 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 이래니까 그 다음에는 영 내 홀이라든 늙이도 영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0: 예.
2: 활동할 때 약 많이 쌀까 나도 좀 그래도 요즘 같이 늙어가는 게 무슨 다 그러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0: 예.
2: 나도 이 약 같이 좀 먹어보자 하고서 먹었다 말입니다. 이래 먹고 보니까 예, 그러면 나도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이게 제목이 왔단 말입니다. 예.
0: 네.
2: 밥을 잘 먹게 되니까 힘이 나니까 이 아바의 동미를 잘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아, 그게 내 지금 얼마나 그 바쁘던 거비를 냉기던 거 생각하면 정말 머리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영 감사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2: 예. 예. 오늘 그만 정말 하루 한 시간 새로운데.
0: 네.
2: 그래, 내 지금 예, 정말 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활동할 때 더 싸서 아바이가 둘 같이 더 잘 먹겠다는 거 말 안 하다고 오늘 전화를
0: 했습니다. 아, 예.
2: 예.
0: 예, 예.
2: 네.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그, 내,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0: 네, 예, 예.
4: 네, 그, 지금, 가래도 없고, 기침도 예. 좀 덜하고.
0: 예, 예.
4: 식사가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가래, 근데 잠깐 어때, 공신 식사할 때 좀 낀다만 한다.
0: 예, 예. 예.
4: 좀 더, 지금부터 맞으면서 지금 한 달을 지금 어제부터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랬는데.
0: 예.
4: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랬나 말이야.
0: 맞습니다. 예.
4: 예.
0: 지금 대단히 좋아졌죠. 예.
4: 예.
0: 중풍 걸린 게.
4: 예. 그리고 그 뭔가 뭐 지금 순서는 다른 뭔가 뭐 정신이 좀 좋아지고.
0: 정신 상태가 좋고.
4: 그래서 예. 보였던 게 막 자절로 뒤죽 굽으면서 지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짐도 더 맞고 약도 더 쓰고. 그래서 좀 걸른 거 이제 앉아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게가 지금. 소원이 그게
0: 예, 충분하게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뭔가 뭐 집을 더 맞고
0: 예, 예.
4: 약을 조금 더 쓰려고. 그래서 지금 증상에는 지금 좋은 현상에 기침이 없어요.
0: 아, 기침이 없을까? 예, 예. 잠 잘 자고.
4: 대변은 좀 잘 누고.
0: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변비 예, 심했지 않습니까? 예,
4: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 한 겁니다.
0: 예, 예. 예.
4: 예.
0: 예.
4: 예. 지금 다른 증상에는 뭐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종기가 지금 그 가래하고 기침이 그래서 지금.
0: 그러니까 옆에 사람 편안하죠.
4: 예.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지금 좋아지고.
0: 예예. 예.
4: 예.
0: 예.
4: 그래 지금 좀 그래서 계속 짐을 지금 계속 맞으려고 그래.
0: 예예. 예. 좋죠. 예.
1: 예예.
0: 예.
4: 다른 그런 거 없죠. 그리고.
0: 예예예. 이제 가서 보기시오. 예, 예.
4: 예, 예. 예. 이제 나 지금 조금 더, 그래도, 예. 이제 그래도 소원하게 그래도,
0: 예. 걸어 댕길 수 있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약 처방은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서리, 처방을 어느 약을 많이 역했다, 어느 약을 적게 역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 5년 넘어 지금 경영함이 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징구여로의 거김에서도 그렇고, 약 처방에, 우리 그, 중풍이란 걸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관상동맥이란 막혔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쇼여로 많이 씁니다. 우리 보통 빨쇼, 치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쇼여는, 꾸이즈하고 쇼여, 이것이, 그 해부학 각도로 본다 할 때는 꾸이즈는 보통 우리 동맥 끝자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거는 그 피를 깨거나 빨아들이는 게죠. 깨거나 심장에서 사지에 갔던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의 열을 통해 가지고서리 그 혈전들을 몽땅 녹이죠. 예, 제가 자꾸 이 혈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탕 잡수지 않습니까? 소탕은 바깥에다, 겨울철에 바깥에다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몽땅 굳어지죠. 마찬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가 몸속에 꽉 들어찼을 때는 이 혈전이라는 게 더 많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그 끈적끈적한 이런 기름이 많이 생긴다 이 뜻이죠. 굳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소요를 자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이 그 처방에다 이럴 때 소요 보통 15g 초과입니다. 19g, 8g, 5g 이렇게 했죠. 이거 가지고 근본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량할 때 우리 이번에는 우스컷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그 인차 다리라면 잘 못 쓰거나 특히 이런 그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보통 다리까지 피를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맺힌 혈전들이 다시 끌어모으고 이김에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뭐니까 이 소요로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약량을 가량해 잡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은 그래서 소요만 예를 들었죠. 우리 심장질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징구여뢰 거기면서 쓴 건 몽땅 8가지입니다. 무슨 관상동맥 막혔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다 틀리는데 거기면 습기 낀 거, 가래 낀 거, 뭐 어디에 가래 꼈다, 중 거 있겠다, 헌 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영향 받았다, 심부증에 물이 생겼다. 이게 그다음 풍수수 심장병이다. 이 몽땅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 팔지 말고 먼저 낸데 와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진단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기초는 우리 이 혈배관 가지고 하죠. 그다음 그 외에 뭐 증상에 따라서 무슨 꾸이즈를 더 역했는가 그다음 소요 더 역했는가 그다음에 또 다른 약들은 뭐 주스를 더 역했는가 이게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빨리 효과를 보자.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약량이 충족하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혈압도 포함해서, 여러가지 관상동맥경화도 포함해서, 중풍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낭종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에 이럴 때는 꼭 우리 이 혈배강 써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면은 뭔가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심장에 많은 피가 너무 모자란다 할 때는 일단 우리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가 주요하게 그 처방에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농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면 쩐징안신, 잠 잘 못 자거나 특히 땀을 세게 흘리거나 이런 방면이 산중분 또 들어가 있죠. 전주청분, 천하분, 그 다음에 삼칠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산낙항양원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면 그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 규수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학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매 알마다 33.4mg씩 들어가 있다.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A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빵과를 녹이는 단삼 칠살하고 텍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텍사가 영 중요합니다. 텍사는 주요하게 우리 꾸이징 놓고 말한다 할 때는 방광하고 곰팥이 경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독소를 빨리 내보내겠다 할 때는 소변 그쪽으로 대변 그쪽으로 내보내겠다 할 때는 텍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경수복지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리로 된 약재, 당삼, 황기, 칠성, 단삼, 그리고 또 하소, 이런 약재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주는 육색등지하고 오미자까지 들어가 있을 거나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한동네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다양해서 바라보는 전의 노래처럼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류형근 작사, 류형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포기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개껏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메석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김학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서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원 작곡의 고향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천왕범 참여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냄비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찬,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3: 안도 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을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위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 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3일군 한재림입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곳곳에 유원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다반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길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3: 안덕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생민족의약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재, 알리약, 과립약, 외형물리약,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목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호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0: 거둬 국가올림픽체육중심의 공급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종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5소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 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 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렵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1: 33년간 변강 교육을 써내 몸담고 과학 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곽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 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전임 교원이고 박사생 지도 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2: 변경需要人才.
1: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죠.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을 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기연구 혁신으로 산업의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고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기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곽기술의 힘으로 향촌지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0: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 예서에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중요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소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소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去做一家公司.
0: 앞으로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소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농축화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화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이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 드리는 것이 한 개 특징으로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할 때만 6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3곽, 3곽서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동충화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동충화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화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여러 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 분해매, 피모 포자균, 셀린 등을 촉진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화초 발효균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대서 우리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이 종점에 남문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화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예, 지금 이미 또 우리 동충화초 발효균은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동충화초 발효균을 쓰시고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쁜 감에 또 많은 분들을 전화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우리 동충화초 발효균을 신심을 갖고 쓰신다게 되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가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이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또 늦게 발병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는데, 우리 지금 치료가치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동충화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동충화초 발효균은 한 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데 우리 비장,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먼저는 비장하고 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러 갑니다. 비장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맥도 나게 되고 피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비장비가 좋아야 예, 많은 분들 우리 음식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는 비장비가 좋아진다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화 공능에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고기 정량 부분을 전화돼가지고 우리 전신이 수상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입니까?
0: 네.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선생님 나는 동풍하트를 먹고요. 좋습니다. 혈압이 좀 잘 됐지. 심장이 톡톡톡톡 하던 게 그게 평화에 대해서 영 좋지. 중계도 마음대로 올라지. 어제는 우린데서 비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이 한나도 이렇답니까? 밤에 편하게 잤습니다.
1: 맞죠.
2: 예. 무슨 이전이 무릎약이랑 무슨 빼약이랑 먹어도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랜등이 동충하처럼 먹은 다음에 나는 영 좋습니다. 예. 이래 말은 자꾸만 사람들 어딘지 몰라. 동충하처럼 먹고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 돈벌거지처럼 내뼈 야금야금 이렇게 없앤다.
1: 맞죠.
2: 그리고 선생님이
1: 예.
2: 다른 약을 이전엔 많이 먹었습니다. 예, 토일에 넣고. 근데 식으면 예고서 아침에 한 번 턱 먹어먹어도 할 날이 예고서 아무런 근심도 없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2: 이전이 예, 근심이 많았지. 이 약을 먹고 또 무슨 시간이 되면 또 저 약을 먹고. 그러던 게 식으면 동성화스러워서 하나만 어느 날 먹으면 그래서 그때고 밥도 잘 먹고 유쾌하게 놀기도 잘하고 활동땀도 잘 댕기고 선생님 이렇습니다.
1: 맞죠.
2: 예. 옛날에 황제들이 쓰는 약이 돼 그런데 정말 내 몸에는 딱 맞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2: 예, 지레 할때나 있을 때 나는 돈이 지내 많지 못합니다. 많이 타지 못하고 그냥 저는 예, 조금 조금 계속 써봐고
1: 그러십시오.
2: 예. 한 세자 많이 싸서 마고 여수통 몇통 조금 조금 계속 싸서 먹다고
1: 이번에는 세 통부터의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예. 그러실 때다 예.
1: 맞습니다.
2: 돈도 가나준다지 얼마 좋습니까?
1: 맞죠. 예.
2: 예. 우리 친척 얘기 좋다 해놓고 지금은 싸문

0: 미하고 그것들은 걔도 좀 있는 것들이 한세 좀 많이 쌓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자꾸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쌓을 거는.
1: 예. 맞습니다. 예.
0: 선생님은 좋냐고 소개돼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0: 그럼가?
1: 맞죠. 예,
0: 선생님 수고.

0: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다 하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오거나 몹시 요이거나 빈혈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이 길어진다게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쇠갈이 올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할까?
1: 네.
2: 네, 수고하십니다. 나도 예, 당초 네. 핫한 먹고 있는데 그 여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먹기 전에는 예,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혈지도 높고 예, 동맥경 화해서 이제 그런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행한 게 별로 정신 못 차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면 어, 일어나다 보면 별로 행한 게 어렵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동차 하천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훌륭합니다.
0: 맞죠. 예.
2: 예, 정신을 흘라매 눈이 번뜩 띄우면서 예, 눈이 이렇게 헷갈아진 것 같고 예, 몸도 헷갈아진 것 같고 예.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예, 그러고 예, 심장이나 빠가지고서 예. 그래도 후두둑 하면 누구야 눈을 두드리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꾸 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다. 그런데 후두둑 하면서 예. 굉장히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글쎄.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고 손발 시려가지고 용 애할 때 쓴다. 여름에도 그것도 계속 두꺼운 양말 신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체 하체 먹은 다음에 발이랑 다 어떻게 더워졌는지
0: 맞죠.
2: 예, 양말 신으면 침침해 못 살겠습니다. 그 양말 다 벗고서 밤에 잘 때 내 발 내놓고 내 어찌나도 내 발 내놓고 자보긴 처음이라고. 그때 내 약 많이 먹었는데 어째 그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체 하초를 먹은 게 야, 이 약은 정말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랑 그저 이런 높은 데서 살아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그저 야금야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하여튼 묘한 약입니다. 내 그래야 이번엔 내 약을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랍니다.
0: 맞지요.
2: 변비스가도 예, 변비스가도 아, 한 며칠 시작해 보는 게 정말 좋을 지경이다 정말. 야, 그 정말 아나키마도 더 바쁩대다 정말.
0: 예.
2: 그런 게 지금 그게 어쩜 이렇습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여기에 300억 개 유익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분들이 꼭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 예, 정말 그렇습니다.
0: 맞지.
2: 이 약은 예. 정말 예, 들어서는 모른다. 제대로 써볼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라도 요거 도와주고, 요거 또 한라도 도와주고 할까? 예. 정말 재미납니다. 이 약이.
0: 맞죠.
2: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 아무 부담도 없지. 효과도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지요.
2: 예, 이번에 그냥 돈도 빼주지. 이래까? 예.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좀 싸자.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해도 얘기했지만은 먼저는 우리 오장육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비장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공론이란 것이 정상이어만이 우리 먹은 이런 약이라든가 음식물,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되어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그 집에서도 이 동초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0: 예.
3: 우선은 쓴지 오란다. 그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맞지요.
3: 우리 지금 뭐 놀고 있는데 이거 개척약으로 약은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이거 쓰는 걸 싸서 썼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맞지요, 예.
3: 어찌할까요? 한 놈이 뭐 병이 아이든 것이 없이 다 병인다. 그래 놓을까요? 약이 정말

0: 광고 약일로 무슨 좋다냐면 다 써도 효과를 못 보고 그랬는데 이 동청 아철순에서부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지요.
0: 지나가 나는 예, 발과 손이 시려서 영 자지도 못하고 그래도 고생 죽게 했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이 동청에서 바르게 무슨 게 그거는 깜짝같이 그래서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른다고 원래 영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게 그 다음에 기억력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0: 정말 마지막 치매까지 오는 것 같은 게 막 저거 밤에 영 그랬댔습니다. 굉장히 기억력도 차츰차츰 지금 돌아선 게 이전보다 많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더 위 나빠서 한 고생했습니다. 위 약을 저 단약은 다 쓰고 유황병원에 다 댕기 그랬는데도 무슨 위병도 떨어야지 됩니까? 그게 지금은 위병이 떨어져서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0: 밥을 먹을까 힘이 나지 그저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영 애나게 그저 맥이 없어서 흔들거리며 그랬던 게
1: 맞습니다. 예.
0: 맥이 나서 예.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래서 내 뭐 싸기 싶다 뭐 살라 다 다닙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저기 뭐가 심장이 또 나빴어요. 어우 고생했습니다. 그 심장 막 주저 세기네요. 병원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영혼 고생하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병원을 술 대니까 얼마나 폐가 나고 좋겠습니까?
1: 맞지요. 예. 예식에
0: 예식에 병원이랑 질색이 나게 그렇게 따라다니게
1: 맞습니다. 예.
0: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기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 그래서 계속 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즘 이야기 매달려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0: 예.
1: 네.
0: 그래, 이번 할도회가 있을 때 또 조금 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비상병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우리 강경화 이런 비상 공능이 또 그 실조가 있게 되는데 우리 역시 위에서 말한 이런 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 비상이란 건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틀어 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 오장육부의 혈이란 것은 비상하고 기통솔에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혈류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상에 병이 생긴다면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정기신, 그러니까 우리 기화하고 증후를 말하게 되는데 비상이 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소각이 운화가 안 되고 기화를 산생에 이대원이 없어지면서 신경이 피로하고 맥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출현할 수가 있고 머리하고 눈에 현혼증이 나타나게 되고 배가 장만하거나 설사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탈강이 나타나거나 내장 하소 등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들은 모두 우리 그 동충하초 바르면은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비장위가 또 우리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4계절 놓고 말한다게 되면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해야 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1년 4계절 그냥 보양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비장하고 위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중약은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흡수라든가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면 비장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의 위장하고 장도의 160개 유익군이 매 한 봉지에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유익군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요성분을 흡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이지만 우리 지금 그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또 설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유익군이 작용을 인해서 우리 위열로 인해서 변비가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위 이런 비상이 양익한 분들 찬 분들 이런 분들이 설사라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는 우리 그 이런 300억 개 유익균이 작용을 인해서 이런 변비를 고생했거나 설사로 고생했던 분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위가 우리 그 통하게 된다면 비상위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가강됩니다. 비상하위는 또 우리 수곡의 정화를 운영하게 되는데 서에서 말하는 당,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냥 당뇨병 얘기를 할 때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당뇨병 얘기 되면 당, 지방, 단백질이 이런 그 활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하가 잘 된다면 당리 역류이 제거될 수가 있고 혈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는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우리 당뇨병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합병증 우리 체내에 한 80여가지는 합병증 이런 괴가 오게 되는데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가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충이라든가 감유삼지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혈지라는 것은 담고충하고 감유삼지 이 두 가지가 수치가 함께 높아가게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균 부먹는 환자입니다.
3: 예.
4: 한 1년 정도 넘게 먹었습니다.
3: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제 나이서 그런지, 그저 여기저기 다 불편하고, 특히 이제 추위를 세게 타고, 이 아래 이게 발이 대단히 추워했습니다. 남보다 이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신발도 두껍게 신고, 신발치에 두 개, 세 개 깔아도 계속 발이 시려봐가지고, 발이 시려보면 또 감기 금방 오고, 이래서 감기를 계속 달고 있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3: 그랬겠죠.
4: 예,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뭔가 이게 잠도 잘 나요지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지 신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면서 혈압 조절도 잘 안되지 이렇게 잘된 꿈도 많지. 그래미 밑에를 고상해서 그간에 그래다 나가 이야기가 많이 썼죠. 그죠?
3: 그랬겠죠.

0: 그때와 예. 예,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의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먹을 땐 좀 이래 먹으면 이 효과 보는 것처럼 하다 계속 그 약을 효과 보니까 제 안 굶고 계속 먹는다 말입니다. 연속이 예. 요 먹, 그래서 어쨌든 치료하자고 먹자는데 그래다도 또 먹는 도중에도 자꾸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약을 또 굶고 또 약을 바꿔보고 이래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래 나는 뭐 군도 잠도 바로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하다 그니까도 팍팍 내렸는데 이 동춘아 저 바로 경구는 먹고 지금 잠도 잘 자지 지금 군이란 대단세게 올랐습니다.
1: 맞죠.
0: 맛이, 예.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예, 술 맛 떡대 먹어도 무수게나 역맛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군이 원 군대를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왔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 예, 소변에도 거품도 나고 자관이 그랬는데 그 증상도 없어졌지. 자관 이야기 용투기합니다. 먹어보니까 알기기는 알깁니다.
1: 맞죠.
0: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무슨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불로 겨울에는 벌레. 자관 이게 용투기하더라 말입니다. 거기다 또 특히 또 뭐 발효꽂이 해서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네, 내가지 들어본 거는 이렇게 현금이랑 감해준다는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현금도 감해준다지 또 이렇게 약도 많이 주지 하니까 이 상품이 이렇게 어쨌든 이게 조건이 좋지 하니까 내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좀 배달받기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우리 혈증이 높게 된다면 혈성도 피가 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병, 심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풍, 이런 중풍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현균부는 당뇨병이거나 고혈압이거나 예, 그리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 우리 모두의 아주 치료 좋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밑동을 쳐내진 않죠. 꽃이 시들었다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도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그 빛을 잃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

있는 곳에선 여전히 물기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또 근사하게 언제든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금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릇도 쓸모가 있는 법이다. 이 말은 제

풀이 초사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을 새기는 명언 코너에서는 근대 명언시의 창시자이자 영어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14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 외교관인 제프리 초사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제프리 투서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험이 없으면 없는 것도 없다. 두 번째, 양들이 깨끗하다고 생각될 때는 양치기들의 수고로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세 번째는 인내심은 가장 고귀한 덕성이다. 네 번째, 잃어버린 돈은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 밖에도 내가 보기에 가난은 진정한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경인 것 같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프리 토서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제프리 토서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낯선 중세 영국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토서가 특별한 영웅이나 전설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한 작가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이야기한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위대한 왕도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있었으며 수많은 귀족들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토서가 주목한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일은 단순히 한 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세라는 거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제프리 초서는 14세기 런던의 비교적 안정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런던은 이미 유럽의 중요한 무역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초서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훗날 그의 작품에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일찍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실과 연결된 가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귀족 사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됐고 이후에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는 경험까지 겪게 됩니다. 죽음이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다행히 몸값이 지불되면서 석방될 수 있었지만 이 경험은 그의 인생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의 지위와 안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서가 이후에도 한 곳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실의 관리가 됐고 외교관으로 임명돼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날 외교관의 해외 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초서는 그 길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여행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수많은 예술가와 문학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초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이야기 방식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작품들을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영국의 현실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훗날 영국 문학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계속해 제프리 초서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초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됐지만 초서가 살아가던 시대의 영어는 전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학자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문학 작품이 영어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영어 속에 살아있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흥정하는 상인의 목소리에도, 여행길에 오르며 농담을 주고받는 순례자들의 말에도, 술집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인간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영문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죠. 훗날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그를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서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학은 이상적인 인물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계층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모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는 반드시 성스럽지 않았고 귀족은 반드시 고결하지 않았으며 평민이라고 해서 모두 선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욕심 많은 성직자도 등장하고 허영심 가득한 귀족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를 완벽한 선인이나 악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작품이 공감을 얻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듯 금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릇도 쓸모가 있는 법이다 라는 제프리 초서의 명언대로, 또 제프리 초서의 문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이로써 그는 각지의 방언이 난립하던 중세 후기에 영어의 기초를 세우면서 영문학의 초석을 놓았고, 이처럼 초서의 노력으로 영국 문학은 유럽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집안에 초록빛 식물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한결 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금전수는 오랫동안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금전수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초보 식물 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흙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흙 속 3에서 5cm 정도 넣어보았을 때 완전히 마른 느낌이 들면 그때 충분히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여러 번 주는 것보다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햇빛이 너무 부족하면 잎의 색이 옅어지고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도장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강한 여름 햇빛을 바로 받게 되면 잎이 타서 갈색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빛이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동향이나 북동향 창가 근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구조상 햇빛이 부족하다면 주기적으로 밝은 장소로 옮겨주거나 식물 전용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금전수가 빛을 충분히 받으면 잎의 윤기가 더욱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록색 도자기처럼 반짝이는 잎을 보고 있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금전수를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잎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인테리어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빛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잎의 색이 선명한지, 새순이 잘 올라오는지, 줄기가 튼튼한지 살펴보면 지금의 위치가 적절한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 구석이나 햇빛이 거의 들지 않은 장소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금전수는 어느 정도 그 환경을 견딜 수 있지만 견딘다는 것과 잘 자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숨은 쉴 수 있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이 필요한 것처럼 식물도 생존과 성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수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밝은 간접광이 필요합니다. 창가 근처이지만 강한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장소가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선물은 물건보다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친절과 배려가 언젠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제작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정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소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은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쯤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우리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에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호동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맏딸을 돌쳐업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윷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꺼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룻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군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낳았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의 운은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소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0: 진규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세제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초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0: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세제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제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칼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음력 5월 5일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전통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 바로 오늘입니다. 지역이 부동함에 따라 단오절의 풍속 습관도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 행사도 즐기는 하루가 되시고 중화민족 대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 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1: 예, 좋아요.
2: 너무 좋죠.
0: 네. 네, 참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참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을 또 우리가 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1: 예, 다시 뵐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한 분씩 좀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1: 좋아요.
0: 네. 아, 아마 그 우리가 그냥 아리랑을 배우고 나서는 그냥 합창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오붓한 또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좀 네 분이 아마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3: 네.
1: 좋아요.
0: 좋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리랑을 한번 합창으로 부르고 나서 한 분씩 또 본인의 무대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좋아요.
0: 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가장 기본적인 아리랑이겠죠?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에우, 박수로. 박수. 아유, 그럼요. 네. 아리랑은 언제 불러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또 감성을 흔들어준 그런 노래죠. 자, 오늘 뭐 특별히 또 우리가 모였잖아요.
1: 네.
0: 일본으로 그래도 반장님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본으로 그럼 반장님이 부르시죠.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일본으로 이정희 학생이 있죠.
1: 예, 네. 저 좀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저는 이날 이때까지 노래 교실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남들은 뭐 심녀요, 뭐 네. 평양센터요, 전 네. 선생님들 찾아다니며 모두 배우는데
0: 네.
1: 이 나이 먹도록 처음 오 선생님하고 저 연변대야 홍가 선생님께서 내 지금 배웁니다. 네. 정말 저에겐 정말 벅찬 선생님들이죠, 뭐.
0: 아, 그때 무용어 저, 하셨죠. 무용 잘하시는.
1: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하얀 종이 백지에다
0: 네.
1: 선생님하고 홍가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처음 이래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벅차지만 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배운데 좀 선생님들이 요구 수준에 따라 못 가서 그게 항상 마음이 걸립니다.
0: 우리 리정희 학생은요? 미량 아리랑 준비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건 23년도에 비하는데 한 번도 해못 보고 저리 즉흥적으로 이사해서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0: 잘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즉흥으로 하시는데 그 전혀 잊지 않으셨어요 식임 채드로.
1: 네. 어.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선생님 덕분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머리가 좋아요. 23년 12월 8일 날 배운 거.
2: 오늘 3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배우셨는데 전혀 안 잊어졌어요. 예.
1: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연습했더라면 좋았겠는 거.
2: 그러니까.
1: 잘했겠는 거예요.
2: 오늘은 그냥 즉흥으로.
3: 우리 동료들 다 그렇지요. 예.
2: 그럼요. 다 즉흥이 강하세요.
0: 축하합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2: 아, 노력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1: 그래도 어째.
2: 짐작이
1: 아니야. 그냥 인상이 떠오릅니다.
2: 예.
1: 동아이라도.
2: 그렇죠.
1: 독창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독창. 아니, 독창 가능하시죠. 네.
1: 가수 선생님 두 분이 덕분입니다. 이만큼 짐.
2: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키가 엄청 높은데.
1: 그리고 남들처럼. 네. 뭐, 천원신백의 로금 하나. 우리 여기 거서 선생님이 반수, 장구밖에 예. 없잽니까?
2: 그럼요. 예. 오늘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예.
0: 참 잘하셨습니다.
2: 장구 반주에 맞춰서. 오, 잘하셨어요.
0: 예. 잘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네. 네, 그럼 김영희 학생이 준비하시죠. 네.
1: 몇 년 동안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리헌관 영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이
2: 네.
1: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아리랑 방송을 배우면서 하나는 너무 감동되고
2: 아, 예.
1: 아, 우리 나 먹어가지고
2: 네.
1: 이런 선생님들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돈 한 번도 안 받고, 안 받고 네. 이래 하셨는데 이거 원래 노래 할 줄 모르는데 배워도 되겠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 아리랑은 민족이 아리랑이기 때문에
2: 그럼
1: 배워도 될 것 같다고 해서
2: 네.
1: 열심히 배우느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구에 도달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아리랑에 대한 이 인식이 따라가고 이 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계기를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느라 했지만 잘 부르진 못해도 이 마음껏 부르겠습니다.
2: 아유, 지금 사명감을 안고 사명감을 안고 지금 현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1: 예. 어울다나 노래를 벌써 배운 지 요즘 장연히 배운 것 같아요.
2: 네. 오늘 단어절이라. 그럼요. 네.
0: 감사합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자.

0: 하셨어요.
1: 아, 맞습니다.
2: 어, 아니 그 식임새들
0: 감사합니다.
2: 그, 못하신다 못하신다 하는데 이제는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0: 겸손하지 뭐.
2: 그럼요. 너무 겸손한 게 탈이에요. 예. 네. 너무 차분하게 식임새들을 사실 그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예, 네, 사실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굉장히 밖에 분들은 굉장히 겉부터 어 내시더라고요. 오, 민요 어려운 거 어떻게 배우냐고. 근데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3: 재밌죠.
2: 예. 네, 사실 식임새들 방금 부르신 경산아리랑도 식임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맛있어요.
0: 네. 선생님, 어미나 선생님, 요거 잘 가르쳐줘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못한 사람도
2: 지름길이요. 지름길을
0: 있습니다.
2: 아유, 네. 여러분 또 많이 또 노력하신 결과죠.
3: 네. 선생님들이 덕분입니다.
2: 아유, 자, 또 이번에는 또 흥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학생이에요. 네, 우리 이 학생은요, 계숙 김계숙. 학생, 예. 김계숙 학생은, 네. 어떤 아리랑을 준비하셨어요?
3: 단천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2: 단천 아리랑, 예. 단천 아리랑은,
3: 네. 이민요 광장에 와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하고 리홍관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감동 깊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배워줘서 민요 노래를 원하도 하지만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우 또.
3: 못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2: 자, 단천 아리랑, 예. 네, 자, 대담하게, 자.

0: 원래 이동은 성숙입니다. 예. 아니, 우리 산이상하다.
1: 화면이셨으면 너무. 예. 네.
0: 정선이고.
1: 좋다. 좋지. 다음에는 이걸. 아니, 무대에서 독창을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앉았습니다.
1: 그렇죠.
2: 저장은 카메라 있고 그다음 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긴장하지.
1: 아, 긴장하셨어요.
0: 아무 예서 버리고 예.
1: 네. 화면을 의식해야 하니까.
0: 그 말에도 잘한다고요. 예.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3: 저도 이민녀로 워낙 즐겼습니다. 그래서 네. 홍관사 선생님하고 어미라 선생님 너무 잘 되어서 약간 불렀는데 앞으로 더 잘 부르게 노력하겠습니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흥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3: 민녀 우리 좀 독차 나가보시 민녀 노래 대원이 어디가 좀 써.
1: 해야죠. 하셔야죠.
0: 선생님께서 기대를 준다. 아,
1: 지난해 그 우리 반장님이 목표가 독창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충분할 것 같아요.
0: 예. 우리 준비합니다. 예.
1: 예.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그때는 뭐 창간 영어 애타웠어요.
1: 아, 그때는 좀 아프셔서, 예.
3: 3이상 나서니까,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예. 하고 싶다. 이런
1: 그럼요.
3: 앞으로 많이 노래해.
1: 예.
0: 우리 세 분은. 처음부터 참관부입니다.
1: 아, 그래요. 원로.
0: 세상
1: 학생. 예.
0: 독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1: 아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돼요.
0: 고맙습니다.
1: 그,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그 뭘 하겠다고 서원을 기원하면은 이루어진다잖아요.
3: 이루어집니다.
1: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반장님 너무 잘하시고, 세 번 지금 하셨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는 또, 우리 또, 신호학생이, 예, 이 학생은 또 독창을 하셔서, 여러분 아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독창을 하셨던 분이라, 여러분의 목표가 다 독창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네. 자, 우리 신호학생은요?
4: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미란 선생님과 리홍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진짜, 이 민녀에 난 전, 저, 처음에는 민녀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목소리가 그냥 민녀에 만달까, 그 다음에 다시, 아, 내가 그래 민녀에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있으니까 소개도 있고, 예, 반장님도 그냥 이렇게 오라 하니까 와보니까 진짜 이 민녀, 정말 감칠맛이 나고 정말 좋습니다. 예, 배울수록도 좋고 또 선생님도 또 기름기를 닦아주고 잘 배워준단 말입니다. 예, 제가 부른 노래는 냉산목판 아리랑입니다.
1: 네, 요즘 가르치고 있는 아리랑이죠?
4: 예, 맞습니다. 예.

0: 단절도 하실까요? 아니 아쉬워하시는 표정이라
1: 3절까지 하자.
0: 3절까지. 자.

0: 예. 표정이 그 내가 채 못했는데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1: 채 못했다.
0: 그러니까요. 아유 부족한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1: 네. 네. 네.
0: 그럼요. 아니 이 풍경이 지금 노래하실 때 막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장고에 맞춰 노래하시잖아요.
2: 한마디 하기 싫은 우리 못하시고.
0: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흔히 마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아주머니들이 예. 모여서 예. 막 물 예. 바가 물
1: 함재다,
0: 바가지 함재다. 예.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1: 절로 아, 예 묶어.
0: 예 그렇죠. 예. 그런 풍경들이 막 예, 생각나고 예, 예. 아니면 또 이런 그 접시를
2: 접시로 예. 나요.
0: 그렇죠. 접시를 막 갖고 막 이렇게 춤시 예. 예. 어렸을 때 봤던 예. 풍경이
1: 소학교 때 예. 예. 소학교 때 예. 음력 쓰리면 이 아재네 집 놀라 가면 예. 손에 옛날에는 소금도 없어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구워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면 예. 혹시 못 와서 놀무 설이라 보름이라 놀무 함지에다 무릎 절반 담고 큰 바가지 놓고 절도 두 묶음 지구서 네. 침에 놓는데 아리랑을라 부르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뭐 풍경이 더 낫지. 예.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예. 네. 예.
0: 같이 어울려서 또 예. 노래하고 누가 한 사람 부르면 같이 따라서 예. 또 먹이고 받고 예. 그잖아요. 예.
1: 그 노래 안 나요.
0: 예.
1: 안
0: 예. 그러니까요.
3: 모두빌 하나 안 찾아. 절에 하면 충치고 술을 많이
1: 먹고 예. 예. 지나가는 사람도 한 잔 먹이는 정말 전기
0: 인정이 인정이 인정이가 풍기죠. 물씬
2: 예, 정말 조선 민족이 정말 영원한 민족이 아리랑이라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리랑이 나가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민족이가 광채롭습니다. 영유합니까?
0: 그렇죠.
2: 대단합니다.
0: 그럼요.
1: 네. 정말 오미라 선생님 성스러운 사업합니다.
0: 아.
1: 우리 민족이 아리랑 넋을
0: 네. 예?
1: 우리 부모들이 고생스럽게 그런 아리랑 고개를 릴레이로 아래에다가 전수하는 사업이니까
0: 전수.
1: 정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성스러운 사업이고 정말
2: 영광스럽습니다.
1: 예, 예, 박수입니다. 예.
0: 아니, 아리랑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예, 등재가 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중화민족의 대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서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민족 화합의 그런 노래로 이제 거듭나면 좋죠.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타민족들도 우리가 조선족이라면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랑의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또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아리랑을 불러봤는데요.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을 또 불러본다면
2: 영천 아리랑을
0: 예. 그 냉산머판이랑 영천 아리랑 참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예. 자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예, 옷머리 장단으로
3: 예.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영천 아리랑이랑 영천 아리랑이랑 그 냉산못판 아리랑이 참 비슷하다고 해서 예 네,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1: 네 아라린가 스라린가
0: 아까 가졌잖아요.
1: 아라린가 스라린가입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이거 네. 24년도 비용기입니다.
0: 아 24년에
1: 예, 처음 연습도 못하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부르겠습니다.
0: 그럼요. 예. 그럼요. 아라린가 스라린가 영천은 뭐가 많다했죠?
1: 애가 많댔습니다.
0: 애기가 많댔죠?
1: 예.
0: 그걸 기억하셨네요.
1: 예,
0: 예. 예. 해보실까요?
1: 예.
0: 네.
2: 해봅시다.
0: 아라린가 스라린가 이 부분이에요.
1: 예.
0: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산골집 큰애기, 산골집 큰애기. 예. 예. 애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참 우리 아리랑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아리랑 고개, 고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나 알아줬다.
2: 나도 아직 가진 적이 나니 없어.
1: 아까 다 여보 가서
0: 자.

0: 냉산머판이랑 전혀 헷갈려 안 하시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헷갈려지지 않으세요?
1: 예.
0: 네, 잘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잘 배워졌다는 것을 해야지. 예. 잘 배워져서 예. 그게 인상 깊게 배워졌다
0: 말이야. 잊혀지지 않죠.
1: 어.
0: 네.
1: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보면은 네. 그래도 오직. 시작되면 또 할 만한 말이야.
0: 네.
1: 우리 이게 그냥 노래. 깊게 배웠습니다. 네. 한절 한나 노래를 네. 한 날씩 그래서 그냥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알 때까지 사람마다 알 때까지 네. 배워졌단 말입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인상에 남는단 말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네. 흘러도 네. 다시 꺼내보면 부를 수가 있고
1: 이거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0: 어린 학생들
1: 네. 배워주느라고 네.
0: 그럼요. 어린 학생들한테
1: 자기 네. 연변대학 정말 연변예술계의 그 샛별들을 배양하는 홍갈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0: 네.
1: 또 오미란 선생님까지 네. 편집하시는 예, 두 분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우리 이만한 진범다. 진짜 백지산에서 우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1: 처음에
0: 되죠.
1: 어쩌고 말까지 했는데 네. 보고 보니까 점점 예. 우리 여기 아재들 아재 들어가면서 상당한 것들이 배워야 되겠다 하고 또 배운 배울수록 더 재밌고 그다음에 이 배운 게 또 이제 안 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확실히 잘 배워졌다는 걸 설명하지 않을까?
0: 네, 어떤
1: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저 홍가 선생님인데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배우셨고, 사실은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배우다 보면 그때 누가 그랬던가요? 거미 옥수수 따는 격이라고 하나 배우면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따면 하나 잊어버리고
1: 그런데
0: 예, 그럴 수도 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1: 그렇죠.
0: 근데 잊지 넘었으니까. 않으셨다는 건 정말
1: 그래.
0: 예,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 또 많이 또
1: 잘 배워져서 예. 우리는 어제 몽땅 그거 익어서 있게 만들었다
2: 말입니다. 알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1: 예. 근데 어떤 때는 헷갈릴 때 많지 않나요?
0: 헷갈리죠.
1: 헷갈리죠. 많은데
0: 혹시 또 해조아리랑 하면 여러분 또 기억이 나세요?
1: 예, 또 압니다.
0: 또 압니까?
1: 중간 하게 하게 된다.
2: 구동은 우리 아리랑은 19수로 배웠습니다.
0: 오, 그래요?
2: 그래도 이거 예, 뭐 몇 년 전에 배운 것도 또 개다 합니다.
0: 그럼 해조아리랑 또 불러보실까요?
2: 예?
0: 해조아리랑을 또
2: 예,
0: 불러보실까요?
2: 예, 너무 좋죠.
0: 오, 그럼요. 예, 즉흥으로. 자, 해조아리랑은 역시 쇠마치 장단. 우리가 또 다 흥겨운 장단으로. 쇠마치 장단으로 배우셨어요. 그 류영관 선생님의 또 대표 곡이라고 해도 되겠죠.

0: 선생님 아무것도 알아.
1: 그냥 즉흥인데.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 잊지 않으셨네요. 몇 곡이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부르신다면은 참 대단하세요.
0: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러니까요.
0: 연습 따요.
1: 네. 그러니까요. 즉흥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카메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여러분 또 많이 또 그 무대 단련되거든요.
2: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네.
3: 맞습니다. 긴장감에서. 예.
1: 그러니까요.
3: 도전을 위해서 또 모두 더 노력합니다.
1: 예.
0: 우리도 그렇지만 이 대성 군중분들이 우리 노래하는 거 얼굴을 보고 싶었을겁니다.
1: 아, 그럼요.
0: 다음 기회는 꼭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리랑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는 것은 오랜 전통 가곡을 전승하고 구전 민속예술을 이어가며 전통 음악 예능을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노래에는 조선족의 생활, 미학과 민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율, 창법, 가사 속에는 조선족의 풍속과 언어 특색이 녹아있기에 아리랑을 배우는 것은 민족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름으로써 조선족 문화의 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민족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명암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들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속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소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소원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강,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심장병 치료는 폐경락을 항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에 속합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중에서는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증상에 관한 일종 깊은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 그 말이겠습니다.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많이 성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기본 담아두고 할 겁니다. 가래가 많이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모진 냄새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해도 입에 냄새를 제거할 수 없고 입이 말라들고 입이 쓰고 해서 여러 가지 엉뚱한 치료해서 그때 조금씩 나설깡 말깡 하다가도 또 원래 그 모양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더라, 입이 쓰지 않다, 입이 마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초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고 두근거리는 게 지금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숨 잘 올라옵니다 지금은.
1: 예.
2: 이전에는 조금만 숨이 차서 동시 못했는데 우리 집에 7층인데 올라와서 뭐 숨이 차는 한 서너 번 세다가 올라왔습니다.
1: 예.
2: 그래 지금 이거 쓴다면 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예.
2: 아이 쓰기 전에 병원에 그래도 며칠 한 번씩이나 다름없이 갔댔습니다.
1: 예.
2: 지금 혈압이 높던 것도 조사가 됐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2: 예. 예, 흔히 이렇게 효과도 없고 오늘 9가구 배달 받아서 쓰라고 그랬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초원 청심환을 지금 무슨 한 반년 넘게 견제해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먹으면서 어쩐지 계속 막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후들후들하네, 폐기가 떨어지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 심장을 이래가지고

0: 막 답답할 때는 어떻게 답답하다고 막 도로 꽉 기르고 놓은 것 등이 답답하고 바늘로 또 막 속속 찌른 것 같고 이런 증상도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마다 영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약 써도 낫지 않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저번 등심만을 지금 견지해서 먹었는데 벌써 한 넉 달부터 되니까나 이 효과가 난 게 영 견자하게 알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도와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입안에 항상 마름에 썩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도 항상 그냥 한 주머니 엮고 다니고 이래 되는데
1: 아 예예 심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예
0: 예. 예, 지금 기본 상황 나왔습니다.
1: 예 입에 냄새가 없어졌죠 기본은
0: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전통주말을 먹으면서 혈압도 영 온정됐습니다.
1: 예
0: 혈압이 온정됐어 예. 예 계속 혈압약을 먹었대는데 또 두 알씩 먹다 하나를 줄이고 지금 얘 하나씩 아이 먹어도 기본상 지금 온전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예. 예.
0: 예, 이래 보니까 얘네 이 좋은 등심말을 먹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 다 좋아지고 특히 이 심장에 이를 때면은 영 힘이 들고 이랬는데 예, 많이 좋아지니까 나의 예, 이 엄청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나는 계속 이 좋은 등심말을 좀 계속 쭉 쓰려고 그랬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는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 증상이 그래. 나타날까. 아, 심장병이 아닌가 엉뚱한 치료만 매달렸는데 결코는 병을 늦추는 이런 과정으로 체현되는 거죠. 예.
0: 예. 배달 계속 되죠, 예.
1: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0: 예, 오늘 그럼 9곡 배달 받다고.
1: 예, 예. 9곡이면 체각을 물어 드리니까, 예, 건강하세요.
0: 아,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정신만 얻으면 두 개를 좀 썼습니다. 네, 지금 약을 딱 썼습니다.
1: 아, 잘 쓰셨네요. 그만 예. 써야 됩니다. 예.
3: 예, 두 개를 좀 썼다가 예, 지금 완전히 좀 났습니다. 지금 원래는 내 숨이 조금 움직이나 뭐 집안에서도 움직여도 숨이 차서 깜짝 못했습니다. 네.
1: 아, 예. 예. 전형적인 증상이 심장병에 숨이 찬 겁니다. 예,
3: 어느새 나가 얘 댕기면 놀지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서도 댕기지도 못하고 항상 심장을 내 근심해서 얘 약 그만에다 그냥 욕구대게.
1: 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봐 계속 예예 구급약을 갖고 다니셨다 그렇죠. 예.
3: 예, 예. 그리고 밤잠도 매 못 자고 혈압이랑 이제 가장 온정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 지금 혈압도 온정되고 지금 얘 예, 밤잠도 잘 자고. 어쨌든 여름에 내가 쓰니까 기본상으로 다 낫다시피 합니다, 지금.
1: 아, 예, 예. 예.
3: 이어가지고 한 번도 심장을 해서 예, 발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선생님, 나도 이거 올해 그냥 쓰려고 오늘 9곡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 몇십 년 동안 이 제품 자체는 불폐 위치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신신 갖고 쓰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그래서 중간기 걸려서 그런가 했지, 2층에 걸려서, 이게 그래서 심해서 그래서 감기 심해서 목이랑 터지고 그래서 목에서 그런거리고 숨 차고 헐떡거리고 그리고 이 가슴이 그래서 바늘 쏙쏙 찌르고 뒷가슴도 바늘 쏙쏙 찌르는가 해 이랬지 그 무슨 이 심장 빼려 그러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1: 예.
4: 그래도 차에 아우 누워서 그랬던 선생님 감히 듣고 저를 세각 쐈습니다. 세각 싼 게 감각 더 죽기다. 그래 이거 한 달을 먹으나 예 하나하나씩 그럼 소실된다. 뭔 하던 게 그게 이렇고 예 가랑가랑 하던 게 이렇고 기침이 나서 그저 목이 터지는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지.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는 거 밤잠 먹고 꿀이 우러났습니다. 영약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예 아이 숨이 아이 차고 하는 거 나가 활동하던 아주 못하던 게 깨도 나가 조금씩 활동하거나 야 정신이 난다
1: 그렇죠
4: 누워서 굽을던 게 예. 예. 그래 이래 도와줄지게 계속 이 좋은 정신만 쓰려고 하는데 9곡 배달 받아서 예 장기적으로 쓰자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선생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이 저원 정수만 먹는 환자인데 어제 먹은 비거리 여전히 한 6달 됩니다.
2: 예.
1: 이제 이 약을 먹고 나면 이제 앞에부터 있잖아요. 숨이 차서 이렇게 사람 안 되면 뭐 앉아있어.
2: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예.
1: 그리고 어쨌든 지역시간에 저희랑은 장난을 못했고.
2: 예.
1: 그리고 퉁퉁대고 나왔더니 심이 차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분석이 들어오는데 뒷잔들은 어떻게 좋은가?
2: 예.
1: 나는 어제 이게 아랫다리 이렇게 시린지 먹는다 싶어서 여름에도 계속 이불에 두 개 지막 덮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랫다리 너무 시려서.
2: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이양 부시에 태워해서 그렇습니다. 조화도 형성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1: 어, 예. 그리고 이양 먹어서 지금 내일 그 증상도 좀 반이 나서 어떤 애 그렇게 너무 안심다. 그래서 다 같이 죽을 때 그렇지. 발이 별로 정상은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2: 뭐든 지금 정상 표준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 들었었습니다. 예.
1: 그래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볼까 이거는 또 거의 요즘주 헛되다. 예?
2: 그렇죠. 국가 네. 부신몽약 요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이니까 완전히 시름 나도 되는 겁니다.
1: 예, 그래 나도 시름 나고 또 약값도 저렴하고 용이 좋습니다.
2: 상대적으로 그래, 저렴하죠. 예.
1: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2: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의 이상을 거의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1: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도 어떤 감이 좀 우리 어머니 요즘에 구실이 가야 됩니다.
2: 그래요?
1: 그런데 예, 그게 중에 어제 요건 한 몇 년을 자꾸 손 헐떡헐떡 아, 청춘대요. 옛날에 내 맛도 용역 빠르는 게 엄청 맛있다 헐떡헐떡 나면 조금 한 평을 나가서 앉아있고 용 빼라서 어제 엄마 숨이 차라 그래. 엄마 여약 자꾸 맞았다고 이렇게 하루에 한 대지만 잡수겠습니다. 무서워서.
2: 아, 그렇죠.
1: 근데 그래 어제 뭐 이렇게 잡수지 제가 어제 한 20알이 됩니다.
2: 예.
1: 하루에 한때 근데 관찰해 보면 숨이 참견에 들어서 헐떡헐떡 그런 감이 없습니다.
2: 어, 그렇죠. 곁에 지켜보면 알겠죠. 예예.
1: 예, 기억에 어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날씨 흐린날에 또 내가 어제 이렇게 좀 막 불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바쁘다 숨이 다 계속 녹고 있었습니다.
2: 예.
1: 근데 지금 요새 좀 비도 오자고 이랬으니까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세 이름 많은 분들도 잡수하도 이렇습니까?
2: 연세 많을수록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제품을 조금만 허락되신다면 하루에 두 번만 드시겠다면 뭐 지금 90세가 거의 된다 하지만 100살이 문제없습니다. 심장 공능 그거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면 문제없습니다. 예.
1: 이러면 잠깐에 우리 엄마하고 내가 각각 9가지 배달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저기 정신병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3: 숨이 더 빠져서 못 보시게 해놨습니다.
2: 예.
3: 어제 억달 남았었습니다.
2: 예.
3: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2: 예.
3: 모두 다 좋았습니다.
2: 예.
3: 그때 숨이 빠른 것도.
2: 예, 심혈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렇죠. 예.
3: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그니까 계단 오르기 내려가고 올라올 적에 몇 번씩 셋다 내려가고 올라와 오르고 했는데 지금 이거 석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예,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보온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혈압이 부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고혈압이라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뭐 심장의 혈전이 내려 올라가면서 뇌혈전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0: 그러나 뇌에 올라가는 어간에 동맥경화를 형성해서 뇌출혈 같은 게 형성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관리가 모든 혈관관리에서는 우선으로 되는 주요한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미 뇌졸중이 오셨거나 혹은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 혹은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계속 단순 소화계통이 문제인가만 인정해왔는데 보온 치료하고 나니까 심장병 치료하고 나니까 소화가 이렇게 잘 된다고 이래서 중에서는 심장은 오행학설에서 불입니다. 호입니다. 그리고 위는 오행학설에서 토로 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위의 양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래서 심장하고 위를 동치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화성 양토란 말인데 심장은 불이기 때문에 뭘 일으키게 되어 있는가 하면 흙이 토의 양을 일으키게 돼서 소화가 잘 된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이런 도리가 통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시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실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진흥체 기업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 유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경관, 가풍문화, 친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병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길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씀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3일권 한재림입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옥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0: 绿色空间更加充裕.
2: 곳곳에 요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답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0: 下一步.
2: 이제 우리는 연길녹화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4세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위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색민족의약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재, 알리학, 과립이학,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

0: 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먹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호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 내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1: 33년간 변강 교육을산에 몸담고 과학 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의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 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0: 파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죠.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 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소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세계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

중 갱년기 종합전,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략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통제할 게 있습니다. 레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쉬기 때문에 3일 동안 재방송하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료해하실 분들 혹은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집까지 다 배달해 드립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승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천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 또 현금 더 빼드리게 됩니다.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시곽을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뇌물시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약입니다.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그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제소한 국가보물급 서장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저도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네, 저는 이게 혈압이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안정되지 않아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리방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안정되는 게 알립니다, 이야기가.
0: 알기죠, 예.
2: 예, 그래,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때를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을, 열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해 먹으면서, 예, 선생님 알려준 방법과 같이 지금 장약 심해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도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원래 잘 됩니다.
2: 예. 그뿐 아니라 그 난 내경색이 오면서부터 예, 항상 머리 얼빠 안 하고 어지럼증이 그냥 나타났습니다.
0: 네.
2: 그래, 어지럼증이 난다 먹어서 병원에 가서 계속 댄디를 맞고 입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 관절이 아파서 예, 그렇게 영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예.
0: 관절이 좋아지니까 지금 많이 예. 편안하죠, 예?
2: 네. 예. 이 약 성분을 보니 예, 벌써 서장약이고.

0: 광경서는 또 어떤 400m 등이 약되고 황금으로 된 약대가 네 가지가 들어갔던 거니까요.
1: 맞습니다.
0: 예, 약대가 좋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특별히 좋습니다.
1: 원래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0: 예, 약재가 좋으니까 벌써 효과가 이리 좋더라 말입니다. 우리 남편과 둘이 지금 먹길래 해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을 예, 그 참고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우리 지금 동창 사이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 이거 온몸을 떨고 머리도 떨고 발도 떨고 다리도 떨고 야, 계속해서 보기 영 구수합니다 지금.
1: 구차하죠 그런 분들이.
0: 예. 그래서 내가 난 이 약 먹고 여러 매를 효과 좋은데 내가 그냥 방송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약이 이렇게 모든 데 뜨는데 영 효과 좋다는데 이 약에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힘든 데서 막 이 약 먹어보겠다니 오늘 배달보다 지금 자기도 이 약 먹겠답니다 지금.
1: 예, 그래 좋습니다. 예, 이 파키슨 뱀다 이 온몸을 떨고 다리도 떨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 이 병을 이 파키슨 뱀인데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류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순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란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우리 파키슨병이라는 거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 떨고 손을 떨고 뭐 그 온몸을 뜬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손을 뜬다거나 또 그 온몸을 뜬다거나 또 체몰이 뜬다거나 예, 이런 분들 행동이 느린 이런 증상들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천궁이랑 지룡이랑 홍경천이랑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신경 치료에 이마에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정말 몇십 년 동안에 혈압이 뭐니까 아, 간하고 곰팡이 상상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다, 예, 왠지 선생님 강의 듣고 잔약 먹고 있는데, 몇 달 먹은 후, 또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매일 먹던 혈압약을 이틀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이렇게 감량하면서 먹고 있는 게, 아, 조금 왜, 특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는 혈압을 영 조절 잘 됩니다, 조금.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또 저는 예, 또 뭐, 경동의 오른쪽 방콸이 있어서 항상 그심했는데, 이 양 늙다 밥 먹고 검사하니 방콸이에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3: 아, 정말 나는 큰 그심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심장이 안 좋아, 항상 예, 집어들으면 숨이 탁 막히고, 이런 감수하는데 숨이 차고.
1: 그런 증상이 많이 지금 해결됐죠, 예?
3: 예, 심리방 뭐 후부터 이 증상이 없습니다, 죽고, 이런 저.
1: 예.
3: 숨이 훨, 영 편안한다, 가슴이 죽고.
1: 네.
3: 예, 그러나 심내방 꾸준히 먹으니 나는 원래 밤섭에 찾았는데 한번 밤섭에 조금씩 나가

0: 밤에 저도 햄버거 하나 줄 때 바다를 받아 왔습니다. 고소를 먹자고.
1: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0: 그리고도 우리 내 활동실에 친구에 내가 소개를 줬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안에 중풍이 두 번 걸렸습니다.
1: 아.
0: 그리고 소화 안 되고 항상 흐름이 올라오고 식금이 올라오고 맥이 없어져 그도에 여기 그도 저 재고 일어서나 마나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0: 예, 이래 고생한데 이 아이 뭐 후부터 죽고 효과에 많이 아긴답니다 죽고.
1: 점점 더 알길 깁니다 이제 잡수면서.
0: 그러다가 이번에 현금 맞았대.
1: 예, 현금은 감에 쓰고 이럴 때 걔가 또 배달 받으시려고 그러죠. 예,
0: 예, 배달 받겠답니다. 예.
1: 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당뇨 신내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예, 내게 셋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약 쓰기 전에는 저는 이생을 해서 여할린기 실려서 1년이 몇 번 쉬어서 입원을 하고 입원 아예 뭘 안 쓴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막 어지럼증이 나고 막 신장이 통쇠 나고 뒷땅등이 아프고 숨이 차면 또 땀을 어때 그리 나는지 아파 놓거나.
1: 심장병이 발작할 땐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상하시 내 방을 못 들어 병은 입원은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아, 심장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3: 너무 이야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한다 되면서 항상 소약인 고혈압 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박 네. 먹은 다음에는 선생님이 기도를 제달해달라 말이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거 먹으면서 감량, 절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3: 기도대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대.
1: 예, 그렇죠.
3: 9달 만에 상약 신내방만 먹으면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지금.
1: 그렇습니다. 그건 원한 정도 됩니다.
3: 이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곳이 서장이 고원지대 약이지. 이 약은 정말 그리고 이걸 홍경천 특히 없은 사람이면 이상이 지역에서 자살약제 자생약제지.
1: 맞습니다.
3: 홍찜으로 부르는 이런 홍경 불리는 약제가 한 가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들어갔고
1: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런지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 바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 말은
1: 아, 예.
3: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 활동이 얼마 썼을까. 예.
1: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3: 이중으로 감해주지 약에서 약을 주지 얼마 이럴 때 싸놓고 계속 먹고 먹으면서 경과가 다 잡고 그런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오늘 허가 오늘의 배달 받기시오.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셔.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이약을 쓰고 있는 환자인데 나갈 성격이 계셔서 계속 머리 어지러 구심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을 가야 되고 10년에 간 되고 혈압이 약도 아주 사람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약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특히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기간을 늘리고 감량하고 이래는 조절하면서 지금 혈압 약을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4: 큰 시름 났지 않을까 혈압이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저기 항상 당뇨 올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심어서 아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만 먹어도.
1: 네, 맞습니다.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정신하고 계속 고라이 마시고 떼었고 그것도 허리 몸통 했는데 정신 발달 나는 게 그게 제일 세게 알립니다.
1: 네.
4: 고라이 마시고 왜 이 머리에 소리 나고 귀에 소리 나고 하던 것도 이랬고 예. 그리고 이 저기 뭔가 손발이 계속 시리고 발이 저리고 이 배 아래 하신이 몽땅도 얼음땅 같았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계속 다리 신고 삼각 끼고 찬물은 절대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고 계속 그 공표는 저리 안 담으면 못하고 피해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 그게 많이 완화되고 손발에 온기라는 거는 것도 막 처음 느껴봤습니다. 손발이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1: 마음하고
4: 제일 기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그 우리 부부가에 같이 먹자고 저희 뉴스과 배달 받았습니다. 내 친구를 또 소개했어요.

0: 갑자기 집에 대해서 이거 먹고 있는 게 서너 달 먹는 게 효과 보인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감량 두 번씩이나 해보고 보니까 난 왔다 놓자였습니다라고 자기도 오늘 배달 받아서 동태를 계속 장독하겠다.
1: 어, 그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1: 맞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둘은 예, 이상해서 예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보면 한답니다.
1: 예.
3: 우리 둘 다 예고해가 한산대 이상해서 예방을 쓰니까 나 계라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몇 달 예, 이 약을 쓰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예, 좋게 먹게 됐고 예,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댔는데 예, 혈압도소리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1: 어, 예.
3: 예, 지금은 예, 상당히 내방만 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또 예, 원래 예, 관절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또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따끈하고 예, 거기다가 또 민풍까지 와서 웃거나 저기나 뭐야 말하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붙들붙들 돼가지고 고생을 예, 영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다가서 예, 여덟 달 사후 이 장난신 예방을 먹었는데 예,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한 예, 정도는.
3: 저장약이 예, 이게 해발이 그렇게 나쁜 곳에서 예, 자란 이런 약들로 예, 죄송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우리들은 예, 다른 약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우리 남편도 예, 관절이 예, 안 좋고 또 변비도 심하고 또 심장이 목은 이런 돌 바위로 이렇게 지지 누른 것처럼 예 그랬던 게 예, 이 장애식 내방을 먹으면서 예 좋아져 가지고 예, 많이 예, 너무 기뻐한다.
1: 아 예.
3: 예 이 약이 예, 효과를 예, 이렇게 많이 보니까나 예 이런 좋은 약이 이게 장약을 예 이번에 예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예, 찾겠다고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아 예. 참가했습니다
3: 예.
1: 이미.
3: 예 그리고 내 하나 문의합시다. 내 예. 친구는 예. 자꾸만 이렇게 눈이 빨개지고 그래가지고서 예, 눈이 이렇게 말라든단다. 그리고 물체가 예, 희미하게 보이고
1: 예.
3: 예,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예, 마른 기침이 나면서 예, 가래가 욕 많단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아, 예. 예, 지금 그 눈이라함이 그렇게 빨개지고 그 다음에 붉어지고 예, 이게 눈이 건조증이 또 생기고 물체가 또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 지금까지 예, 예, 우리 황진애경에 보면은 간 카이처 위무라고 똑똑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 주로 간이 정기는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서 통한다 이 뜻이죠. 예, 이 중기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본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이 그 장약심 예방 보면은 이 간에 들어가는 이 약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소홍화랑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 지룡 요 우슬이라는 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간이 혈을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붉어진다거나 마른다거나 아 그 눈이 이렇게 그런 붉어지면서 건조증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그리고 물체 제가 또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그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안이 지금 많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기침도 나고 이렇다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황기 담남성하고 지룡이라는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기능을 높여주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또 이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준다. 그래서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다거나 또 각혈하는 이런 증상에도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고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목안이 간질거린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나고 또 이 가래람이 성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3: 예.
1: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우리 지금 이 장약 보면은 선후해서 그 이 심장이 기를 보충하는 이런 그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고 예, 또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

0: 수고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화시켰습니다. 예,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고의 예,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치료작용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또 협심증의 예, 그 고혈압성 이런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또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런 그 핵심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준다. 예. 그래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또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예.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 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이런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특히는 신경교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뇌 위축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너무 신경성으로 이 신경이 세포가 그 손상 받으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잠이 또 너무 안 온다거나 이런 분들 지금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을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의를 치료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생산해 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 의원에서 임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는데 장약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지금 장약을 손님들이 배달받고 보면은 그 주치공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상약이고 하나는 그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약과를 배달받고 약과에 씌워진 거 보면은 그 서상의사가 공농 주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의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예. 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그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통에 밝혀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이거 보면은 그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은 증상이 어떤가 하면은 주요하게 입안이 말라들고 현우증이 나면서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비지땀을 흘리게 되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 약을 쓰면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약입니다. 예. 사람하고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방약 시험 예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 백 년의 역사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네, 언젠가 영국의 더 타임즈지에서 독자들에게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리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4위부터의 순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한 생명을 구한 의사, 3위는 세밀한 수공예 장을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2위는 아기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평범하지만 들으면서 그들의 행복한 느낌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행복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수고를 하고 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볼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안경을 벗어서 슬쩍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아서자마자 이 안경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온 집안을 제가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머니도 뒤지고 책상 우도 샅샅이 뒤지고 소파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지쳐서 이마에 땀이 나니까 손으로 닦으려고 머리를 손을 올렸는데 안경이 제 머리 위에 얌전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내 안경 어딨지 하고 찾을 때마다 웃었는데 이제는요, 제가 안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아, 제가요, 이 집에 눌러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답니다. 이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와, 너무했네 하고 소리 지르고, 웃긴 장면이 나오면 깔깔 웃고, 감동된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훔치면서 드라마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요. 소파 뒤에 누워있던 강아지가 언제 일어나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표정은 마치 내 주인이 오늘 왜 이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표정에 괜히 민망해진 하루였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정성스럽게 씻은 과일을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거 찍으면 사진에 잘 나오겠다 싶어서 폰을 카메라를 열고 각도를 잡았답니다. 네, 손에서 접시가 그런데 미끄러지면서 예쁘게 담긴 과일이 와르르 하고 쏟아졌습니다. 그때 카메라의 찰칵 소리와 함께 과일이 떨어진 장면을 순간 포착했습니다. 결국 맛있어 보이는 과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잔에만이 제 카메라 앨범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과일은 다시 씻어서 그냥 먹었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공용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요. 제가 헬멧부터 쓰고 안장 높이도 내 몸이 맞게 바꾸고 물병 거치대까지 확인했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뒤 QR코드를 찍고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고장난 자전거였더라고요. 체인이 떨어졌는데 미쳐보지 못한 채 자전거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결국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자전거 대여 비용을 되돌려받고 다른 자전거로 탔답니다. 자, 우리 고장에도 사실 공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면 있는데요. 자, 이런 공용 자전거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는데 유독 체인만 확인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자, 다음에는 QR코드 스캔 전에 자전거 상태부터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자, 우리가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과 약의 경계, 그리고 한 왕의 아찔했던 실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몸속에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몸 밖으로 빼내고 싶어하는 것. 뭐 인류라면 뭐 공유하고 이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것은 약이 되고 나쁜 것은 독이 된다고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약과 독을 정반대의 개념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유명한 의사였던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독이 되지 않게 한다. 즉 같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네, 오늘날 독성학의 기본 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할 만큼 아주 적은 양의 독을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늘려가며 복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독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어 마치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실험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토익이 지역에 해당하는 이 폰투스 왕국을 다스렸던 미트리다테스 6세입니다. 이 독한 남자는 어릴 때부터 독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요. 그는 다양한 독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심지어 직접 실험을 통해서 독을 연구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특별한 독초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곳에는 각종 독초뿐만 아니라 독버섯, 정갈까지 사육됐다고 합니다. 귀한 광물이나 가오리 독가시 같은 이 희귀한 독구물도 그의 소중한 소장품이었습니다. 독을 실험하는 대상은 주로 왕이 소유한 노예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트리다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매일매일 아주 적은 양의 독을 자신의 몸에 직접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독에 대한 면역을 키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독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했습니다. 왕좌를 차지한 미트리다테스 역시 언제든지 자신을 독살하려는 정적들이 주변에 가득했답니다. 또한 그 자신도 여러 명의 부인과 첩, 그리고 자식들을 포함한 정적들

제거할 때 주로 독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정책을 제거하고 절대 왕권을 유지하는 듯했던 이 미트리다테스였지만 결국 그의 아들 파르나케스가 일으킨 반란에 의해 패배하고 맙니다. 새로운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앞두게 된 그는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방식, 즉 독약으로 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너무 많은 종류의 독을 섭취해온 덕분에 그의 몸에는 이미 대부분의 독성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는 독의 내성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던 불멸의 존재가 됐지만 정작 자신이 죽고 싶을 때 죽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는 병사에게 차라리 칼로 찔러주게 달라고 애원했고 병사의 도움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몸은 독을 막아냈지만 칼날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미트리다테스 왕이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먹던 독약들은 이미 그의 이름을 따서 미트리다티움이라는 만능 해독제로 알려지게 됐답니다. 원래에는요, 여러 종류의 생약이 참가됐고 후대 의사들은 자신들의 처방에 따라 성분을 조금씩 바꾸어 저마다의 만능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해독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비약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트리다티움은 정말로 탁월한 해독제였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단순한 진통제 수준이었을까라는 게 중론이죠. 특히 그 안에 포함된 아편 성분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지자 병이 나은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약에 대한 면역력 막연한 신뢰가 심리적인 치유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능 해독제,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독가스에 대한 해독제는 있을지언정 모든 독에 통하는 하나의 만병통치약 같은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들어왔습니다. 더 타임즈의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의 행복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됩니다. 그 행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고를 하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수고가 있은 후에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세상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1: 모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용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모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환자들이라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 예, 이게 가장 바람직한 예, 병원이고 또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가장 예,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이 여러 환자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주요하게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에 어디 가나 다 같은 방법이 아닌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요법을 병행해서 목전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치료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효과를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서른 가지 병에 대개적으로 여러 가지 통증에 극심한 통증, 어떤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통증에, 그 다음에 또한 궁수골 관절 질환, 예, 그리고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류풍수관절염을 비롯한, 예, 예, 강직성 척추염 또는 배체트병, 예, 섬유근통, 예, 그리고 또한, 예, 피부의 비질환, 예, 피부병도 사실 일단 걸리기만 하면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건선, 신경성 피부염, 예, 예, 그래서 모두 격소에만 의존하면서 혹시 약을 끊으면 재발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번지는, 예, 이런 경우 고생한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여기 오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피부질환, 예, 피부질환에 대해서 어제 얘기 드렸는데, 피부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예, 예, 이 질환으로 신경성 피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손을 떼기 어려운, 예, 예, 이런 것으로 사실 긁기만 하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예, 이런 분들, 예, 그냥 지금 이학 수준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즉 격소가 들어간 연고를 바르고, 예, 항히스타민 복용, 예, 달과민약, 예, 예, 이런 것으로서 증상공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재발한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낭창, 두드러기, 예, 예, 또는 쇼그렌 증후군, 예, 이것은 건조종합증, 예, 이 질환은 면역성 질병, 자가면역 질환, 예, 이게 지금 옥천에 제일 어려운 질병입니다. 면역이란 원래 자신이 몸을 지켜주는 작용해야 되는데 자신이 몸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서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예,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을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는가? 주로 눈과 침샘에 작용해서 눈이 자꾸 마른다.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그래서 각막염, 결막염도 일으키고 소화불량 일으키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저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안과 질환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고 약을 눈에다 뚫고여도 낫지 않고, 예, 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인데, 예, 이게 왜 그런가? 원인 해결 없이 그저 약만, 예, 복용하고 눈에 떨고 있고 해도 낫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다 면역과 관계돼서 또 염증도 몸에 잘 일으키므로 폐염이나 신우신염, 피부에 감염, 예, 그리고 쉽게 악성 종양도 일으킬 수 있고 림프종이나 백혈병 발생이 일반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 염증, 위축, 분비 기능을 상실해서 림상의 증상으로 눈도 마를 뿐만 아니라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예, 눈이 뻑뻑하니까, 예, 눈의 기본 눈물이 생성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어떤 치료에도 잘 낫지 않습니다. 또 입에서는 침 분비가 잘 안 돼서, 예, 특히 마른 음식을 넘기기 어렵고 자꾸 그래서 물만 마십니다. 예, 입안에 침도 역시, 예, 구강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이 보호작용이 또 떨어지니까 지은염, 예, 이앓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구강의 귀양, 예, 피부, 건조증, 예, 이런 것들이 잘 생기면서

0: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외로 예, 어디가나 다 같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외로 좋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침샘이나 눈샘에만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관절도 붓고 아프고 깡직되고 뻣뻣하고 마치 류풍성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자반이 잘 생기고 피진이 발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장까지 침범해서 폐나 신장, 간장, 혈액계통, 간질성 피질환, 빈혈, 또 몸이 늘 피곤하고 매겹고 장기적으로 몸에서 미열이 발생합니다. 좀 열이 나는 같은가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병인데 지금 이학으로서는 잘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면 지금으로서는 면역 조절 방법, 증상 공제, 입이 마르면 또 입의 염증을 개선하는 약,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결막염 소염제를 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저는 대하성 관절이 있어요.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부관 두사례법을 동원했습니다.
0: 네.
2: 발에 굽혔다 폈다 힘들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고 지팽이를 짓고도 다 걷지 못하는데 지금은 지팽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렇게 효과도 없고요. 내일 현대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치료받자고 그랍니다.
0: 네, 1652120에 연락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근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3: 현대병원에 부강 치료료법을 두 번 했습니다.
0: 어디가 불편?
3: 여수간반 탈출이 사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경들이 야해가지고 다리 내리 저리면서 골기도 영 힘들고 발바닥이 뭐 어떤 때는 뭐 뒤진 것 나갈 뒤진 것처럼 이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영 골기 힘들고 그 다음에 밤에면 다잠을 돌아눕기도 힘들었습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강치료료법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 게 전날이 한 게 그렇게 효과도 좋지 않겠습니까?
0: 한 번 치료하니까 효과가 확실하고, 두 번 치료하니까 어떻습니까?
3: 두 번 치료하니까 더 좋죠.
0: 예.
3: 아마 한 번에 치료했을 때는 밤에 돌아눕을 수 없던 게, 그리고 걷기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두 번 치료하니까 돌아눕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0: 걸른 데도 낫고,
3: 많이 낫고, 이래서.

0: 열흘을 좀 넘어서, 예.
1: 예. 예.
0: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1: 가서, 예. 예. 가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영좋습니다. 이래서 이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댕기면서.
0: 그랬겠죠. 예.
1: 안마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던 게 이 현대병원에 부강 치료료 뽑아 구슬이 이렇게 현저하게 효과도 구슬이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한 열흘이 되면 다음 주에 되면 열흘이 됩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면 가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0: 예.
1: 그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이 발의 경주염이 있어서 발을 올리지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사발을 지금 자꾸 떨구고 이래서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0: 예.
3: 한번 받았는데 좀 효과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발은 이내 돌리지 못하던 게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지금 떨구던 게 떨구지 않습니다. 그래 효과날 때 지금 내일 한번 더 가자고 그랬다. 이제 12일에 난단 말입니다. 한번 치료를 하고
0: 한번 치료했습니까?
3: 예. 어. 이제 한번 치료라는 게 효과나까 좀 더 치료를 이사 선생님은 그것도 세 번 해야 된답니다.
0: 예.
3: 그래서 오늘에 두 번 가하다 그랬다.
0: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무릎 관절이나 뭐 아파서 야, 여러 가지 생기면 치료를 아무도 해보고 친구도 해보고 무슨 예, 알려진 게 선생님이 그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현대병원에서 이런 무릎 관절을 하는 하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주간판 탈출도 있고 허리 다리 세게 아픈데 그렇게만 하면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도 내리 잡아당기는 것들을 날로부터
0: 예.
4: 알아 다리 그런 장바지 팔을 막 잡아당기면 아파서 그래서 가서 선생님 치료로 그리고 한데 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야 용역과 좋습니다. 벌써요 한번 다 첫날에 벌써요
0: 첫날에 예, 알립니까?
4: 우리 관절이 첫날에 벌써 치료받고 좀 덜 아프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4: 저희 신다리하고 이 무릎 관절 아래에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픈 것도 많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도 치료받아서 알려준지 우선 효과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 될 때가 선생님 말하는 게 한 서너 번, 서너 너도 번 해야 될 것 같다.
0: 예.
4: 한번 치료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 원래는 나는 한번 치료받은 게 약간 효과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서너 번 댕겨야 되겠습니다.
0: 보통 한 세 번 이상 치료해야 됩니다.
4: 섬정마. 그래서 낫기는 많이 낫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4: 무릎 관절이 그래서 신경들이 갔다 딱 맞추면 아파서 그렇지 못해요. 이게 그중 사별로 한번 맞은 게 약간 낫습니다.
0: 예.
4: 한 서너 너덟 번 선생님 하는 게 좀 엄중하길래 한 서너 너덟 번 더 맞아야 합니다.
0: 예, 한번 치료는
4: 이제 또 가면 될까?
0: 예, 됩니다. 열흘 넘었습니까? 먼저 예. 치료하고 열흘 넘었습니까?
4: 예.
0: 예, 그러면, 2620에다가, 저녁에는
4: 4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딸이 풍수성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손이 엄지손가락인데 임대인으로 나와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3번 했습니다.
0: 3번, 예.
5: 예. 굉장히 풍수성 관절이 있어서 그래서 약을 욕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릎 피 아프고 그래서 그 음식이든가 그 웅담도 다 먹고 빌고 다 해도 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치료한 게 이전 다리 아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이 임대인으로 나서 이 엄지손가락 구부러뜨렸습니다.
0: 네.
5: 한국에서 아무리 치료 아이 돼서 내두르려서 약 치료한 게 그 손이 엄지손가락 폐지국이 임대료가 늘어난 게 사진 찍어본가 이건 다 이렇습니다.
0: 예.
5: 한국에 또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 돈 벌러 나간 게 한 단위에서 또 일하는 여자의 연결이 있답니다.
0: 예.
5: 이게 또 얘네 우리 딸 좀 또 다리 세게 아프고 그 최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일한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잡다 자꾸 번지는 일이라 또 그 여자도 임대 손이 늘어났어요.
0: 손을 너무 자주 써서.
5: 예. 예. 그래 우리 딸 좀 딱 그렇다만 합니다. 그래 우리 딸이 말한 게 그 집이 또 영길이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이 들어옵니다.
0: 예.
5: 나를 예약해달래. 내일 갔다고 예약하자겠다. 그 동의 또.
0: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네, 전번에 예, 한번 이제 잠 잠은 하고서도 우리 조카아이가 지금 안쪽에 있다가 저기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 가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거리가 가는 어디 이제
0: 몇 살입니까?
2: 이제 50입니다.
0: 50인데 예.
2: 야가 좀 대신 이게 장애인입니다 조금. 예?
0: 어 장애 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까?
2: 그런 나 이렇게 먹으면 야 허리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못 쓴단 말입니다 지금 말고 이렇게.
0: 주로 허리 예.
2: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허리가 딱 지금 미래에 없겠다 이러다 하기 영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0: 어릴 때부터 그런데 남자입니까?
2: 예, 남자입니다.
0: 어릴 때 뭐 무릎 관절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까?
2: 예, 그 비염 오고 이렇게 허리 나르게 되면 많은 좀 아파서 아프다고 자꾸만 그랬어요.
0: 뭐 강직성 척추염이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2: 그런데 야가 한국에서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도 진단 뭐 한국에서는 그저 뭐 어떻게 수술 뭐 해라 하는데 수술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뭐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말고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야가 돌아와가지고 안쪽에 있다 이제 왔는데 예. 그래 어쩌면
0: 지금 허리 펴입니까? 뭐 펴입니까?
2: 예, 펴입니다. 펴기 펴.
0: 아 허리는 펴고 예.
2: 없됐다 이러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하기 조금 되는 뭐 물건 들거나 뭐 이런 거 하기 힘들죠 지금.
0: 예.
2: 그래서 지금 현대병원에 내가 전문의 길에 이야기해가지고 오라고 와서 이 현대병원에서 지금 이런 보안소도 특수한 다른 데서 못하는 이런 저기 뭐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데 네가 와서 그럼 누가 치료해봐라고 그랬잖아. 왔는데 지금 야가 예약 그러면 예약해야죠. 내일 나 가자기
0: 때문에. 네 예약해야 됩니다. 2652120입니다.
2: 예 지금은 가격도 지금 여기가 또
0: 그렇죠.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2: 예 그래 일찍이 와서 내가 치료하다가 맨발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지금 예약해 가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할머니 오전에 무릎 관절을 해서 전번에 가서 예, 열흘 오전 치료 갔습니다. 친구도 하고 그런 점약도 먹고 바르는 것도 돌리고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전번에 가서 예, 그 현대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번 가서 그래 지병일 짓고 갔는데 어찌게는 예, 걸어왔습니다. 부축도 아예 하고 그리고 돌아눕기도 잘 돌아눕고 모제비도 못 눕던 게 모제비도 눕고 하니까 다리 영 아파서 고통 치료받은 게 예,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래 내일은 날짜가 됐습니다. 열흘이 됐거나 예, 그래서 원체를 네. 가서 치료하자고 해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네, 지금 현대병원에서 이 골가병 잘한다는 소문 듣고 지금 전화하는데.
0: 예.
4: 이게 손자가 고등생입니다.
0: 고중.
4: 이게, 예, 이 진수위가 심하고, 이 젠도에 심해서, 예, 이 여자인데 발을 들어서 이 머리 뒤에 묶기 바빠하고, 예. 용골이 아파하고, 정신 없어, 오르면 대학생은 오르면 명령인 세대인데.
0: 예.
4: 이용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어디서 잘하면 빨리 치료해야 되지 구멍가에 시기가 있고 한데
0: 예.
4: 이런 학생들도 될 수 있을까?
0: 아, 예. 학생이면 뭐 아주 오랜 만성병 가진 분들도 치료되는데 노인들이 뭐 예. 학생이라 하면 예, 더 잘 치료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학생이 그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사용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4: 있습니다.
0: 그렇죠. 아, 예. 지금은 예, 모두 그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은 그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 목을 그냥 앞으로 딱 그 컴퓨터나 스마트 저 예, 컴퓨터를 모니터 딱 한 곳만 집중하다 보니까 목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4: 맞습니다. 네. 예. 다른 집 애들도 부스 안에서도 그거 먹고 그거 90도를 굽히고 그거 아이유 실놀고 할까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0: 그렇죠.
4: 답답합니다.
0: 그래서.

0: 애들은 보통 골칠증 수기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목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뼈 노화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데, 아예 근육이나 인대 긴장으로 많이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됩니다. 뭐 네. 전혀 뭐 못 다치게 할 수는 없는데, 만약 뭐 한 4, 50분 예, 또 그 보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한 15분, 10분은 휴식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꼭 하면서 그래도 잘 낫지 않고 하면 병원에 현대병원에 265-2120에 전화 연락을 해서 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생활 습관 고쳐보면서
0: 예. 고쳐지지 않고 예, 이제 예. 만약 치료해서 나섰다 해도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또 재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꼭 그거 명심해서
1: 예, 또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시애기 그 지지로 두 번 가서 치료받고 좋으니까 그 마을이 한 분이 또 이렇게 지지리 서가지고 가서 치료받겠다고 예약해달래서 이 모두 라디오로 알듯이 해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예약해달래서 내 예약드립니다.
0: 그게 좀 중합니까? 지질이
3: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애끼는 중해가지고
0: 두 번
3: 세미나래서 예, 두 번 예. 받았거나 지금 완전히 완쾌돼가지고 용도 왔는데 이 여름에는 또 이렇게 날이 이렇게 습하고 하면
0: 그렇죠.
3: 다솔발작하더라죠.
0: 맞습니다. 예, 예, 피도 나올 수 있고 항문이 쭉 밀려 나와서 예.
3: 이렇게 여서들이 겪어본 것은
0: 그렇죠. 예, 손으로 막 밀어여야 예, 또
3: 얼굴 막 기대댕기고 그래도 용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이 그려놓고 얼마도 안지 그려놓으니까 곁에서 또 못 오고 지질 있는 분들이 아 나도 가서 치료받겠다 했더니 지금 예. 예약해달래.
0: 저 지질 그분이 너무 엄중하지 않으면 한 번에도 낫습니다. 인골관절병하고 다르게 한 번에 낫고 좀 중하면 두 번 치료에. 근데 지금 부강주사 치료 가압수가 이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3: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좋았습니까? 이 다 모두 그 톤의 분들이 되는
0: 그렇죠. 예, 이게. 경제상의 예. 어려움이 많겠는데 이것도 예. 뭐 언제까지 그런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예약해서 치료 받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러니까
0: 2120에다가 예, 저녁에는 4시 전에 전화해야 됩니다. 예,
3: 예. 예 알았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하세요.
4: 우리 사촌놈이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수반 투수에 해답도에 와서 예.
0: 네.
4: 아래 저기 다리가 내리저리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돌아 못 놓고 걷기 힘들던게 어떤 두 번 받을까 영 많이 저기 허라난다.
0: 네.
4: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고 내리저린 것도 없고 마음대로 돌아 놓을 수 있답니다.
0: 네.
4: 그래서 내일 세 번째로 치료를 한 번 더 받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세 번째.
4: 예.
0: 예, 두 번째 치료한 후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4: 오늘까지 열 할이 됩니다.
0: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예, 세 번째 치료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4: 예, 그래서 내일 예약하자. 오늘은 되지,
0: 무슨, 예, 이제 4시 이미 예, 지났으니까.
4: 아침이나, 예, 예.
0: 예.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교수님, 말씀 주시죠.
0: 예, 우리 인체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 지금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 예,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큰 병원이나 상급 이상 병, 예, 상급 병원을 찾아가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예, 이런 병. 예, 여기에 또 그 배체투병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겠는데, 혹시 이 병 가지고 있는 분, 혹은 내 주변에 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현대병원을 찾아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체투병의 한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백색병이라고 하는데 역시 자가 면역 질환, 예, 예, 혈관의 염증성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전신의 모든 큰 혈관이나 작은 혈관을 침범해

0: 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예, 전형적인 림상 증상이라면 반복되는 완고한 구강기향. 사실 우리 몸의 혈관이 어디 퍼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통하는 곳에는 다 염증을 일으키는데 입안의 궤양, 그것도 며칠 앓고 낫는 게 아니라 완고한, 그리고 외음부에도 궤양이 생기고 눈에도 포도막염이 생기는데 포도막도 역시 혈관이 풍부한 부위이기 때문에 엄중하면 실명도 가능합니다. 기타의 증상으로서 피부에 홍반, 결절, 관절통, 소화도, 신경, 여러 기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0: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특색 행사를 선보여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으로 단오절 민속 풍속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오절 소비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0: 이란과 미국 사이 기술 차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세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이자 신중국의 요람입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연안식에 형성되고 발행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토대로 형성된 확고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 사상 해방 실사 고시의 사상 로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 자력갱생 간고군투의 창업 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 정신은 당의 소중한 정신적 재부임으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연안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혈맥을 소하고 자력갱생의 기백으로 일하고 창업하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을 안고 꾸준히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를 보도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6월 한여름 우뚝 솟은 보탑산 기슭에서 연화수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양가령, 조원 등 혁명 요족지를 참관하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기간 황토 고원에 심어진 혁명의 성화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새로운 연안 정신을 주도했습니다. 풍부한 혁명 자원의 의지에 연안은 역사를 존중하고 요적지를 전 모습으로 보수하는 원칙에 따라 혁명 요적지 100여 곳을 정성껏 보수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3D 등 기술을 도입해 잠자는 혁명 문물이 살아나고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관 료니 관장은 초심을 가득 담은 이런 생생한 역사 서적을 전부 다 읽기에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초심이며 우리가 연안 정신을 잘 전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초심과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혁명 유전자의 보물고이자

0: 연안 정신 전파의 시대적 전환기인 연안혁명기념관은 연안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5년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가 전심전력으로 이민을 회봉사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하면서 이는 연안정신의 가장 두터운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연안혁명기념제를 참배하면서 습금형 정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당의 군중로선을 관찰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혈육적인 연결을 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재반 사업에 일괄시키고 공동 보유를 착실하게 추진해 현대화 건설 성과가 전체 이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변함없는 초심과 사명은 황토고원의 밭머리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섬서성 연안시 의천현 교리향에서 재배하고 있는 2만 1,600무의 사과나무 봉토 씌우기 작업이 잇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교리향은 만무에 달하는 우수품종 개량 작업을 가동하고 소규모 밭을 규모화하고 묘목 단위로 환산 관리하는 등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관리 보호 기술을 보급해 전반 과정의 기계화 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과 산업의 질적 제고와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리향 당연의 조문정 보석일은 재배 단지와 그루마다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기술자들이 묘목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신품종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수익을 늘렸는데 서설호 사과와 같은 경우 무당 생산액이 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민을 위한 정밀화 촉각은 혁명성지의 거리와 골목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의천현 단주가도 당만가 지역사회 행복골목은 학생들이 창작한 화랑으로 변하고 골짜기 옆에 란가는 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의천현은 기관 당직이 소형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재직 당원들이 작은 소원을 실현해주는 봉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단위가 행복골목 개조 공사를 공동 인수하면서 골목은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이 골목 출신인 왕지명 씨는 행복한 변화를 직접 느꼈다고 말합니다. 왕지명에 따르면 예전에 볼품 없었던 골목길은 반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며 비가 와도 질척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내 의천현 기관 당조직과 재직 당원들이 수령에 완수한 소형 프로젝트는 로계로 273개, 실현한 주민들의 작은 소원은 641가지에 달했습니다. 단주가도 당면의 도봉 보석이란 소형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 4천 원도 안 된다며 지역사회 간부들이 매일마다 거리와 골목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와 부문 당조직의 우세를 정확하게 접목시키면서 최종 강대한 힘을 형성했습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태의 연안정신이 삼진대지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난관을 공략하고 자주적 탐색을 도모하는 정신적 좌표가 되었습니다. 국가 항공우주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입각해 서북공업대학 항공우주조합 동력팀은 20여 년간 난관을 공략하면서 발동기 지능 통제, 광속력의 고효를 연소 등 일련의 핵심 기술을 돌파했습니다. 비천 1호, 비천 2호의 두 차례 비행시험은 저비용으로 우주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중국 방안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가급 선도 인재 위상경 씨는 국가의 중대한 광연구 프로젝트에 의지하고 조합동력연구지구에 착안해 실제적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과감하게 광연구 무인구역에 뛰어들어 선호하여 여러가지 핵심 기술 난제를 공략함으로써 우리의 조합동력기술이 세계 앞장에 서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태의 연안정신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심을 끊임없이 다져주어 앞으로 나라의 항공우주 전략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게 할 것입니다. 우뚝 서순 보탑은 백년의 신앙을 증언하고 혁명정신은 부흥의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는 연안정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정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광범위한 당원들은 강국건설 민족봉의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잇따라 특색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단오절 민속 풍습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란조시 박물관

0: 불과한 전시장에서 정교한 명나라 형상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987년 박물관 내 건물 보수 공사 과정에 출토된 이 물은 한쪽에는 우아한 배화 문양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대가 지닌 높은 절개 가상하여라, 세찬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식구가 수놓였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원은 문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우아한 선물인 이 향랑길, 서화와 시문이 오래졌으니 당대 문인 향랑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단오절 연휴 기간 박물관에서 향랑 만들기 체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생 왕등우는 어머니와 함께 대나무집 향랑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깊게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산서성 태원 진사 박물관은 쑥 볶거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다듬고 묶어 아름다운 볶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사 박물관 공중접대부 엄려여 부주임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통 명절 문화를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제15회 백종년 중즈 만들기 장인대회가 절강산 중즈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황월평은 아버지가 심은 오디가 너무나 오디를 넣은 중즈를 만들어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박물관 링근의 월화가는 거리 잔치가 한창입니다. 가흥 단오절 필수 음식인 황어, 황장어, 절인 오리알 등을 위주로 각 식당마다 대표 메뉴를 내놓았고 시민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화목하고 단합된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광객 엄지휘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전통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1: 단오절 연휴 기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장병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명절 기간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펼쳐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단오절에 조국 최소단 파미르 고원에 주둔한 신강군구 모국경 소비대 투올카트 국경초소 장병들은 일찍부터 해발 4,300m의 고산 요충지에서 무장순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파롭고 자갈이 널려있는 순찰길에서 고원 조산소 환경에 강풍까지 부는 혹독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심경 사가강은 처음 참여한 국경 순찰이 힘들고 고되지만 조국 국경을 지키는 일이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공군 모 부대는 적후방 구조 작전을 가장한 공중지상 지면 협동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덕전 대원들이 낯선 산지를 통과해 침투 진격한 한편 직승 비행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공중 정찰과 지상 상황 정보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단오절을 맞아 황하 연안에 주둔한 육군 제83 집단군 모료단의 보토 교량 분대는 독특한 보토 경주 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룡선 경주와 달리 실전 상황에 비춰 소상 응급 구조, 물자 수송 등 군사 특색 과목을 마련했습니다. 부대 관계자 공인은 평소 훈련이 곧 실전이며 명절 경기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보토교량분대는 평소에 소상응급구조와 교량가설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계기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장병들이 훈련 속에서 전통문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경기를 통해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해군모 훈련부대, 합동보장부대, 제904병원, 제926병원 등 여러 단위는 쫑조 만들기, 향랑 만들기,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경무장경찰총대 모 부대 장병들은 주거지 지역 사흘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쫑지를 만들고 독거로인들을 방문했습니다. 해남무장경찰총대 단조지대 모 중대는 현지 리족, 묘족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 춤을 추면서 국민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부대 관계자 김생은 매년 단오절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중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와 소수민족 주민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사명과 임무를 일깨우는 뜻깊은 한 차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의 본격적인 봉관 운영이 시작되어 어느덧 반년 지나면서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꾸준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해구시가 각종 소비 쿠폰과 판촉 행사를 대거 내놓아 면세 쇼핑 소비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해구국제면세점 매장에 들어가자

0: 곳곳에 인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단오절 기간 중 면세점 내 여러 브랜드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특정 할인을 해주는 각종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 쿠폰까지 중첩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대형 매체점은 또몰이평 다각화 류행 체험 종목을 앞다퉈 선보이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쇼핑과 즐길 거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해고세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 전 이틀 동안 해남 리섬 면세 쇼핑 총액은 2025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1억 4,600만 원, 쇼핑객 수는 13% 증가한 2만 4,300명, 쇼핑 건수는 8.9% 증가한 11만 건에 달했습니다. 리섬 면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특수 통관 체제 가동 이후 섬주민 전용 일용 소비품 면세점들도 잇따라 각종 우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구시민 장 씨는 지금 두 가지 상품을 사면 초콜릿 쪽으로 88% 할인이 적용되고 오늘 19.9원의 무조건 사용 가능 쿠폰도 있어 전부 합치면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구청과 일용 소비품 면세점 고객 운영 담당자 주권교 씨는 매장은 상품 공급 구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몇몇 주요 품목의 교체 성격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식품 구역에는 젊은 층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음료 제품군을 대거 보강했고 세안 샤워 용품들도 품목과 브랜드 면에서 교체 성격을 진행했습니다. 본관 운영을 시작해서부터 올 6월 16일까지 세관이 집계한 누적 리섬 면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211억 원, 쇼핑객은 14.7% 증가한 287만 1,000명, 쇼핑 건수는 6.9% 증가한 1,670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해구세관 항구감독관리처 리섬 면세 특송 우편관리과 사동량 과장은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이 무인기에 의한 면세품 저공 배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 경험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동량 과장은 세관은 감독 봉사 조치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조정해 기업들이 소비 열기를 제대로 받아내고 광범위한 시민들이 자유무역항 정책의 혜택을 한층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컴퓨팅 파워망은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별기회 6개 연결망 미래를 쌓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컴퓨팅 파워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운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후커트 시구에서 북쪽으로 차로 40km 남짓이 달리다 보면 들판 위에서 48기 거대한 풍력 터빈이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녹색 전력은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41km 길이의 220kV 송전 전용 선로를 통해 직접 호링겔 신구의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점대점 그린 전력 직송 국가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내몽골 화전신 에너지 지사 리초 사장은 1단계 360MW는 이미 상업 가동에 들어갔으며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일체형 청정 에너지 공급 모드를 통해 연간 7억 kW 이상의 녹색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3만 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어 이 3단계 500MW 프로젝트는 이미 인허가가 끝났고 올해 말 준공돼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녹색 전력을 쫓아가고 전력망은 컴퓨팅 파워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컴퓨팅 파워 전력 동기화라는 새로운 모델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른 아침 6시 호링겔 신구의 여러 건설 현장은 이미 분주한 모습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내몽골 요한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리정규 부사장은 현재 프로젝트의 예정 건설 기간은 약 18개월로 예전 같으면 이래는 좋게 걸렸을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지난 10여 년간 건설한 기계실이 총 10동인데 현재 착공종인 토목기초기계실만 벌써 10동에 달합니다. 예전 10년치를 1년 만에 해내는 셈입니다. 전국 일체형 컴퓨팅 바우만 구축은 당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가 구축한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188만 2천 피로, 이는 전년 동기의 2.5배에 달합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컴퓨팅 파워 총규모는 28만 피에 이르며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8대 거점까지 네트워크 전송 지원 시간은 모두 20밀리초 이내로 줄어들어 천리 밖이라도 순식간에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초 대변인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식이 핵심 과제는 컴퓨팅 파워망과 신형 전력망, 4세대 통신망 간의 계획 건설 면에서의 조율과 련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하드 기반시설 투자 면에서는 록색 전력 컴퓨팅 파워 동기화의 효과적 모델을 더 많이 탐색해 전력으로 컴퓨팅 파워를 촉진하고 컴퓨팅 파워로 전력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 건설 면에서는 연결과 조절 배치가 가능하고 범용적이며 손쉽게 쓸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차세대 전국 일체형 컴퓨팅 파워만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1: 제28회 상해국제영화제가 20일 저녁 상해 대국원에서 금작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 수상작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전 세계 125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400편의 작품을 접수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기록을 쇄신했습니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9편의 작품 중 세계 첫 상영 작품이 41편으로 그 비중은 83.67%에 달해 2025년보다 6.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경쟁 부문과 다큐멘터리 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100% 세계 첫 상영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결과 중국 영화 대상이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고 평심위원회 대상은 벨지크 영화 미광소녀가 받았습니다. 모로코 영화 할리마는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 두 부문을 휩쓸고 중국 영화 대상은 촬영상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국 영화 어문의 맛은 아시아 신인상 최우수 작품상을, 장송문은 종이 상자 속 미국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영상시장에는 올해 15개국 75개 해외 전시업체가 참가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상해시 당규원회 선전부 상무부 부장이며 상해국제영화제 TV제 소식위원회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방세총은 이번 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걸작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발견이 세계 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내고 중국 정신을 보여주며 문명 간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가 교통과 숙박, 외식, 관광, 소매 등 타산업이 끼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52억 9,500만 원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5.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일 전 4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2.4% 증가한 연인수로 2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중 철도여객 운수량이 동기 대비 2.8% 증가한 연인수로 1,224만 명이고 중단거리 친척 방문과 관광을 위한 여객이 위주였습니다. 도로 면에서 인구 이동량은 동기 대비 2.3% 증가한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 그중 도시 주변의 자가용 관광과 농촌 관광이 주류였습니다.
1: 차이나 모바일에 따르면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전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졸업 관광, 피서, 용선 경기 등이 출행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0: 사천 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의 마지막 설비가 20일 본격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력발전소는 전 용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86만 킬로와트, 운영 후 연간 평균 발전량은 35억 도이며 100만 가구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일전에 또다시 파상을 잃었습니다. 이란군이 20일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여전히 안전하고 원활하다며 21일 상선 55척이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세바즈 총리와 모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이날 스위스 빌겐 산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기술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량핵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후속 행동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도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층이 이스라엘 군에게 레바논에서 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 통제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가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으며 만약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량핵각서는 발을 들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기네아에서의 중국 교사표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코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니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시려니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많은 농민들에 있어서 이러한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니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과 기니아 두 나라는 2019년 코바 지역에 교사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니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니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영정 총경리는 쌀은 기니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이지만 기니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생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니아 보파주 코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사뼈 품종 3가지를 제공하고 기니아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코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생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사뼈 품종은 6가지로 늘었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사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사뼈가 현지에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코바 지역에 많은 돈 받은 관계 수로가 적고 배수 시설이 낡아 기능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욱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이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기니아 아마도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 쌀 한 포대에 양국 협력이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아에서의 중국 교사뼈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원사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명색한 두뇌를 유지하고 영원히 전진의 나팔을 울리며 부패 척결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부패 문제가 자생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이 존재하는 한 부패 현상은 근절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패 척결 투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신실의 청정 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대한 이견을 앞장서서 관찰해 사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당성 인식을 격상시키며 부패 변질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가정교육과 가풍을 중시하고 솔선수범해 배우자와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의 발언규정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꾸준히 사풍을 시정하며 세기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당과 국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도 간부, 특히 주요 지도 간부부터 틀어져 그들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객관적 실제와 대중의 수요를 존중하며 체계적 사고와 과학적 계획을 강화하며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척하거나 거칠에 열중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부고과 업무검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간부의 지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혜택과 이익을 안겨주고 인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해주는 당중앙의 재반정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와 사회보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분야에서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조직폭력배, 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 정법대우

양정도한 성과를 다지고 심화함으로써 대중도로 하여금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간부가 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양과 관리, 감독을 엄격하고도 실제적으로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권력을 올바로 대하고 시시각각 자중하고 자성하며 규율과 법률, 규칙을 엄수하도록 인도해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들은 늘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과 정책에 비추고 당 규약과 당 규칙, 당 규례에 비추어 초심과 사명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패 변질 방어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중국 관변 측이 27일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중국의 리념과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외계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창구를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어 판으로 2만 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배경, 풍부한 내포, 중대한 이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관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원칙적 입장, 행동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관리 창의의 귀중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요소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를 관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UN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유엔의 창립은 글로벌 관리의 참신한 실천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엔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짓밟는 행위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새 중국이 합법적 이석을 회복해서 55주년입니다. 유엔 헌장에 서명한 첫 국가지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은 유엔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백서에서 지적했듯이 유엔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유엔의 주도적 지위를 반드시 견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관리 창의의 내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다수 국가의 공동기대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유엔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안전보장리사회를 우회하는 그 어떤 일방적 행위를 공동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5월 중국은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9개 개혁 방향을 제기했으며 앞에 두 가지는 유엔 개혁의 효익 증대를 추진하고 안전보장리사회의 권위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대국은 특히 책임적 자세로 앞장서서 법치를 중시하고 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유엔을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되살리며 유엔을 강대하게 하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를 높이 찬사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난방의 집단적 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리에서 글로벌 난방은 장기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글로벌 난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글로벌 난방의 존재감을 확대하며 글로벌 난방의 권익을 수호하고 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수요입니다. 대브릭스와 상해협력기구 대가정의 고품질 협력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기구 개혁까지 국제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글로벌 남방 국가의 가중치를 우선적으로 증가하고 안전보장리사회 개혁에서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신경신문은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정의와 공평, 포용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 국가를 글로벌 다자간 기구에 관건적 참여자로 만들어야만 공평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당면 중국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상해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를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다지만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추구하는 글로벌 권리 정의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돼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정의의 실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저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골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올해는 화학무기 금지 공약 발효 29주년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에 범한 엄중한 죄행 중 하나며 더욱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여러 면을 위협하는 현실적 안전 우환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런 화학무기는 중국 민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는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할 역사적 독종입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2007년까지 중국에 내버려둔 모든 화학무기를 전부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 문제는 여전히 철저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일본 관동군은 흥룡강 지치 아래 관동군 화학부, 즉 악명 높은 만주 제516 부대를 설립해 독가스 무기 개발 관련 실험을 전문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은 국제 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한 채 독가스 작은 부대를 편성하고 전쟁이 불리할 때면 제멋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해 중국 군민을 도살하는 전쟁 죄행을 저질렀습니다. 패전 전야에 일본 침략군은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 대량의 화학무기를 의도적으로 중국 경내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묻거나 강에 던지거나 우물과 군사, 공사와 창고에 마음대로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러한 화학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내에서 발생한 독가스 누출 사고에서 중국 민중 사상자가 2,000명이 넘었고 여러 지역의 토양과 수원이 장기적으로 오염되고 그 위해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화학전 관련 죄행에 대해 전후 국제재판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추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전쟁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미루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엄정하게 교섭하고 국제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기에 일본은 마지못해 관련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태도를 표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1992년 제네바 군축 담판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이 남겨둔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구체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했습니다. 1997년에 국제사회가 체결한 화학무기 금지 공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공약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2007년까지 중국에 남겨둔 화학무기 소각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국제공약의 정신에 따라 중일 양국 정부는 1999년에 중국 경내에 내버린 일본 화학무기를 소각할 때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단연간 힘다해 일본과 협력을 진행하고 현지 검증, 발굴과 회수, 감별과 포장, 안전 저장과 운수 보관 등 재반 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 진척을 지연하고 화학무기 금지 조직도 이에 대해 무력한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은 일본이 중국 경내에 남겨둔 화학무기가 자연적이고 해가 없으며 책임 소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 황당무계한 논조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과 언론은 화학무기가 수십 년 동안 풍화되어 이미 살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민중들이 입은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사고로 간주하는 등 사실에 어긋난 발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 침략군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전후에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에 어긋난 해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려 했습니다. 그 본질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죄행을 덮어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의 사법 권익 수호 면에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본 관련 법원은 투옥하면 국가는 책임이 없고 소송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등 이유를 인용해 피해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술책은 역사의 공리와 인류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일본 침략군이 중국 군민에 대해 화학전을 펼치고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죄행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궤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침략군이 내버린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과 국제법정 임무입니다. 일본이 장기간 얼버무리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하는 근원은 일본이 침략 역사와 전쟁 죄행을 정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고 역사의 죄행을 진실하게 정시하며 국제 공약과 양자 간 공감대를 엄격히 준수하고 화학무기 소각 진척을 다그침으로써 중국 인민에게 옥토를 돌려주고 비화학무기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0: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씨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장약방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도 있고 또 이 감로장약 독점 영업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상에서 본다 할 때는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하

0: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고 또 우리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은 약품이 독창성하고 문화적 배경 아주 특별한 자격요건하고 전문적인 이런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이런 장약 전매점으로서 장약을 안심하고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는 현대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하고 불면증, 변비하고 두통, 어지럼증하고 관절통, 그리고 눈질환 등 각종 질병하고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 가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던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을 다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은 현대인들에게서 바라는 공통한 소망이가 지금 무병장수죠. 어떻게 하면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가 누구나 공동한 이런 소망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 한다 할 때에는 이 건강이 열쇠가 바로 나이가 들면서 막혀가고 있는 이런 체내의 일구까지 순환을 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순환이 막히거나 꼬이거나 잘 통하지 않으면은 많은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체에는 길이가 일곱 가지 길이 있으면서 어떤 때는 이 길이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다 할 땐 병도 생기고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일곱 가지 순환에서 본다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혈순환이죠.
1: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우리 남편이 어제 어두운 나이서 그러는지, 그런 뭔가, 귀도 잘 이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경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머리 오꼭지 있죠, 그 뭔가. 계속 이렇게 바늘로 푹푹 찌르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 손발에도 몹시 시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발등도 어떤 때는 감각이 없고, 어떤 때는 또 감각이 없고, 이렇다는 미술이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대편대 가서, 이 뭔가, 화신 커프에, 거기 한 통에 12대 들어갔을 때다. 그거에다가서 우리 지수의전소하는 원래 집에서 계속 이렇게 딱 쓰는 게 있거나, 석고다스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잡쌌는데 아침에는 그 뭔가 전두알 잡수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잠자기 거기서 20분 전이나 이렇게 그 화신 커플 한 대로 빨아 잡수고 이래오니까나 지금은 두 달 잡순 게 지금 많이 효전됐단 말입니다. 용역도 옛날 막 어제는 좋아진 게 본인 소리도 알린다 하고 머리 그 뭔가 무지개 이렇게 바늘을 쑥쑥 찌르는 것처럼 뭐 찌르던 증상도 없어지고 손발이 이렇게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지금 많이 적어져가지고 기본상 한 바퀴가 또 해가지고 저녁에 미용 다 모시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계속 우웅 소리 나니 그래든 게 지금 그 소리도 저는 많이 적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손발이 막 시리고 저리고 하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나사됐습니다. 그래서 약이 이제 속에 밑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싸려고 그랬다. 배달해도 되지 않고?
0: 배달이 다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2: 찾아가지 말고
0: 그 배달을 원래 쓰던 분들은 배달 받으십시오. 처음으로 쓰는 분들은 찾아오면 좋고 그리고 오시지 못할 분들은 전화로 또 연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커브예를 같이 쓰면서 심내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이가 아주 지금 효과적으로 효과를 봅니다.
2: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치수의 전조환 오래서는 정신상태라면 옛날만
0: 많이 좋아졌죠.
2: 우울하고 이렇게 좀 하기 없어하고 무슨 집에 별일이 없는데 그래도 내 몸 아프까 옛날에 아파서 쓰기 고생할까 마음 단련받아 그래. 특히 이 공간에 와서는 또 별로 영감이 또 그래야지 고마운가. 그래서 그 당대표대로 그 친구같이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인 게 이거 두 달 다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조금 더 잡수자고 그런 대답을 잡수나.
1: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이 배합료법이가의 새로운 연합료법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 두통이 있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에 그리고 손발이 네. 차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거나에 그다음에 불면증이 있거나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치료가 안 된다는 이런 질병들이 이런 증상들이 지금 이 효과를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0: 저는 반신이 다 먹어가는데 무슨 잠이 좀 이렇게 조금씩 쉬는 게 더 정상이겠지 하면서 계속 그랬던 게 이번에 예약 났으면서 잠이 잘 오니까나 아이 그런 확실히 예약 감각상 예약이 좋긴 좋다고 이랬는데
1: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오늘도 화신커프에하고 치수의 전주환에 대한 이 새로운 이 이론적인 그 문장이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랬으면서니 그런 재료들도 예. 또 이 장약방에다 얘기해서 가져다 보십시오. 예, 아주 예,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장약을, 저 여러 가지 장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치수의 전주알이다, 얼수의 전샹활, 네. 그리고 쌍후알을 썼는데, 어째 썼는가 하면, 나는 그런, 저리 쥐어서가지고.
1: 네.
3: 예, 그래서 이게 썼는데, 원하는 니까 병원이 입에 냈댔습니다. 입에 냈는데 잘 치료 아이 됩니다.
1: 네.
3: 근데 좀, 아, 그, 지출매서에 좀, 아, 군염에서 이시가지 약 썼는데 아주 효과 좋습니다.
1: 네. 그렇게 소약으로 병원에 주원해서 치료하고 나오면 잠시는 조금 효과 보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더 엄중해집니다.
3: 예, 그래서 이 지금들아 이거 계속 먹고 있는데
1: 예.
3: 난 여기서 고수 띵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지 또 나는 심장도 관심병을 주사로 둘이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다발성리늄 세트 있지 이래가지고 아이 혈압조절도 잘 안 되지 이 생각도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지 계속
1: 예.
3: 이슈가 지약 먹어 그런 혈압조절도 잘 되고 심장 후두도 하고 항항하던 것도 낫고 예, 이런 잡생각이 나던 것도 덜합니다.
1: 예. 그래서
3: 앞으로도 난 이거 계속 먹자고 그래요.
1: 맞습니다. 그 세 가지와 결합했으면 이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자율신경문란이라는 게 오면서 사람이 늙고 병납니다. 이 몸을 균형시키는 그 신경이가 지금 문란이 옵니다. 근데 이 지금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이 자율신경문란도 예, 개선시킵니다. 그러면서 몸이가 전면적으로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 약방에다 연계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저는요 원래 혈압이 높고 머리에 녹꽁수도 있거든요.
1: 예.
4: 어우, 그런 게, 어지간히, 혈압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러면 이 한짝이 있지 않아요. 무슨 부인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다리도 한짝이 아프고, 팔도 한짝이 아프고, 이 머리도 이 왼쪽이 한짝 반쪽이 아프고, 그거는 뭐, 어째 그런지.
1: 그건 선명하게 그게 중풍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 그런 증상을 소중풍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까지 치료해야 됩니다.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의 혈압이 지금 온정 안 되면 쌍후환하고 천샹환 요 세 가지 쓰셔.
4: 아, 그럼 치료됩니까?
1: 예, 그러보니 그 병이 엄중해 앉히고의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써야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서의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병이가에 그게 빨리 낫지 않습니다. 예.
4: 근데 위도 좀 아프고.
1: 그렇죠. 예.
4: 여러 가지로.
1: 이 뇌신경이 망가지면은 소화계통에 직접적으로 영향 준다. 이 사람이 지금 막 어지르고 이제처럼 반신이 막 이상하고 하면은 긴장해지면은 위장계통이 긴장해지면서 이 소화가 또 잘 안 되고 장운동도 아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예, 심내혈관 질환 치료부터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회복기에 들어가서는 소화계통 질환 치료합니다. 이 소화계통하고 뇌혈관 질환, 심내혈관 질환이 서로 상호 영향 줍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뇌혈관 질환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먼저 치료하셔.
4: 아,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치료해서 어떤 온종 상태 들어갔다 할 때는, 이 예, 위장도 질환을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질환 치료하는 약이 다 있기 때문에 아픔 빨리 찾아가면 좋습니다.
4: 예, 네, 예. 방약대학
1: 감사합니다. 예, 찾아가십시오.
4: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습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5: 예, 저기 좀 선생님하고 또 문화하자.
1: 예, 예.
5: 지금 내여 먼저 전화 치다 못했어서 제가 몸으로
1: 어떻게 그랬습니까?
5: 약 먼저 쌌습니다.
1: 예.
5: 그래서 화신전은 커피랑
1: 이렇게
5: 하고 지금 치수이도 먹고 그다음에 제가 신신제거 전환도 먹고 방제도 먹고 지금 이렇습니다. 걔 지금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지금 요 올달에 지금 들어와서 어제 자꾸 원래 내 구토가 있어 있는데 이 허벅다리 무슨가 이 신다리 우리 보통 수사만 돼 거기 거기 가만히 있다도 불쇠를 그래서 막 마비 되면서래 아마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변해서 밤에 그래도 바닥 때려나면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러면서 꼬드밭 때도 아예 아프지 이러면 손이 막 변해 와서 하면서 이거 변해서 언제
1: 거기 일어나면. 아픈 거는 허리입니다.
5: 허리를 잃었습니까?
1: 예, 예, 허리로 그렇, 여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화에서는 예, 거기서 좀 아프고 와서 이 앞에 후구고 있는데 제일 높은 데 있잖아 딱 뼈가 지우는데 거기면 아픕니다.
5: 난 지금 이 그는 거이 주사 놓는데 꽁치 잼가요?
1: 예, 그거는 허리입니다.
5: 허리를
1: 예, 그래. 그 길로 자골신경 내리감.
5: 하면서 원래 내 예, 그는 게 있습니다. 뭐 저기 어제 반투스.
1: 예, 그걸로 그렇습니다.
5: 그걸로 그렇습니까?
1: 예, 예.
5: 아, 걔나 전번에 이 어제 반투스를 해서 내 차원 어제는 한 1년 건 먹었습니다.
1: 예.
5: 먹고서 아 이게 또 원래는 또 구토화에서도 좀 있습니다. 좀
1: 예.
5: 진단받아. 그래서 아 이게 또 그런 거 아니야. 전번에 또 바꿔서 구토화에서 약 좀 먹습니다.
1: 아닙니다.
5: 이 시간에 허리한 게 더 아프지.
1: 예. 그 허리하고 이제 그 엉덩이 쪽이 예. 찜질하셔.
5: 이 무슨 이 박수뼈에 거기 다 하고서
1: 예.
5: 예. 아, 그렇다 말인다.
1: 그 찜질하셔. 찜질. 예, 예. 거기 그 어전 그 약한 고기 가서에 한기가 찼습니다. 한기가 차면서 그 뭉쳤습니다. 예. 한 습이란 게 그때 뭉침 그렇게 엉덩이 묵직하면서 예. 허리도 아프고 또 쭉쭉 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 막 그래 꼬드밭 때도 아프지 않고
1: 예,
5: 막
1: 예.
5: 되게 뻣뻣하면 입이 뻣뻣하면서 뻣뻣하면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드려 집이 꽁꽁 울리지 그래서 막 묵하다 대고 부비다가 또 그래 그냥 좀 낫게 그냥 약 지금 그래서 먹고 내
1: 지금 찜질하죠. 찜질.
5: 제거전 안 떨어졌어. 너는 이틀 먹으면 없습니다.
1: 어느 게 떨어졌단가?
5: 침피제거전 안.
1: 예, 침피제거전 안 그것도 쓰면서리 그 뜨겁게 하셔.
5: 몸을 아니 얼차만 그냥 쓰랍니까?
1: 얼차완이 더 먼저 써야 되는 약입니다. 침피제구보다.
5: 그거 쓰다가 지금 이제 한 달째 침피제구 전화 먹습니다.
1: 그럼 침피제구 전황 얼차완 게 오래 썼은가?
5: 한 1년 넘었어요.
1: 아 그러면은 침피를 쓰셔.
5: 쓰랍니까?
1: 예예. 예. 그러면 예, 그 골다공증도 없어지고 예,
5: 예.
1: 그 뼈도 든든하게 하고 그 침피제구 전황도 여러 가지 작용합니다.
5: 아, 뼈도 그런데도 침피전 저기 예, 됩니까?
1: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부적으로
5: 예.
1: 한쪽이만 그렇죠. 예?
5: 한쪽이 더 합니다.
1: 예, 한쪽이 그렇을까 하니 거기가 뭉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5: 그래, 뭐 이 왼쪽 다리는 또 예, 무릎이 또 예, 그게 자꾸 예, 아프면서 왼쪽 다리 매겹으면 이 시간에 또 어제부터는 또 무슨 장딱지역이 쫙쫙 무슨 잡아야 되겠습니까?
1: 네. 예, 그 환자분은 전번에도 내 부항 좀 갖추라 했죠.
5: 예.
1: 그 부항으로 예, 그 무릎이 뚫는 그 외중쇠란 게 중간에 주름이 딱 간 데 있습니다.
5: 예.
1: 거기를 부항 딱 하셔. 그래서 그 검은 어혈이 나오면은 그건 또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 엉덩이 쪽도 예,
5: 예.
1: 그 부항에 큰 게 있습니다. 큰 거는 요추에다 딱 대고 하고 예, 중간에 험하는 이 양자 이 그 엉거리에다 하고 이래면 그 아래 그 엉덩이 아픈 게 뻣뻣한 게 없어집니다.
5: 근데 저 혼자 그 어디 부어를 못해.
1: 아, 그거는 다 혼자 할 수 있게 끼니 그 관절 있습니다.
5: 있습니까?
1: 관절이 이렇게 톡 이래고 자기들로 돌다 간다. 어깨를 어깨 중간은 목까지 어깨하고 이 허리는 간다. 예. 예, 그거 하셔. 그거 딱 뭉친 것 같습니다.
5: 이렇게 위쪽에 약은 다 그대로 먹고
1: 예.
5: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신신적으로 전화도 어떤 이제 한 이틀 먹으면 없는데 그게 요만저 수채가 사문하다 못해서 조금씩 전화 못 걸려서
1: 예.
5: 그래 어제 그전에 또 전화 그게 또 못 걸려 다시 답하대 못 말해.
1: 예.
5: 그래서 예, 화신 커피 하고 그 망치를 내 또 쌌습니다. 다시 며칠 해야 됩니다.
1: 예.
5: 지금 또 진지조 전화사 먹어야 되는가 계좌만 얼차워 먹어야 되는가 지금 제가 물어보고
1: 침필을 쓰셔
5: 침필 쓰라고
1: 예, 예.
5: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1: 예.
5: 근데 자꾸 난 어제 밤에 자다 깨나면
1: 예.
5: 입이 입술이 이래 죽어 먹는 거로 떡 붙어나고 입안이 그냥 이렇게 마릅니까?
1: 비장 문제입니다.
5: 비장 문제입니다.
1: 예, 예.
5: 이 그는 이 껌인데 딱 말라서 밤에 혀를 또 빙빙 들어가야 된다 해서
1: 먹은
5: 예. 알만데 거기 자꾸 마른다.
1: 입술은 비상과 관계됩니다.
5: 아니 그 이 껌이 거기도 싹 이렇게 마른다.
1: 이 껌이 안이
5: 예, 이 껌 안이 안이가 그 안이 그 저 무슨 볼테기 살이 이렇게 자꾸 떡 말라서 떡 붙어서 혀를 또 빙빙 들어간다.
1: 예. 정적으로 진액이 부족한 거 말은
5: 진액 부족. 이 진액이
1: 부족한 건 원래 창조에 됩니다.
5: 방제됩니까?
1: 예, 망제를 쌌다니까 예, 망제를 먼저 드십시오. 그래도 네, 됩니다. 예, 입안은 예, 예, 종적으로 이제처럼 입이 허지하고 천정이 예, 헐고 하는 거는 예, 네. 다 소화계통 비장과 위가 관계됩니다.
5: 그렇습니까?
1: 예, 그리고 네, 망제를 어. 쓰면 됩니다.
5: 망제 쓰면 됩니다.
1: 조주다시 예, 망제 이게 다 됩니다.
5: 다 됩니까?
1: 예, 예.
5: 조주다시 지금 싸먹습니다.
1: 예.
5: 아, 됩니까?
1: 예, 있는 거 쓰셔.
5: 그래. 예, 있는 거 쓰시죠.
1: 예, 그리고 허리다는 거 곡부 치료를 꼭 하셔. 찜질 하든지 부항 하든지.
5: 예. 예. 예. 대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저는 외출수 위험이 있어서 항상 속이 더불어가고, 소화 안 되고, 그리고 속수림에 식구물이 자주 올라옵니다.
1: 네.
6: 그래, 이게 방송사가 내가 두고 조저따스하고 청재를 먹고 있는데, 여든 한 40일 먹으니까, 예, 밥맛이 당기면 속 더불어가더니 이게 많이 낫고, 예, 소화 자주 잘 됩니다.
1: 네.
6: 예, 속설임이 없어지고, 그리고, 예, 변도, 예, 이전에는 행태하면서 변 받아주고, 정상변 보고, 이 약 이제, 고작 한 40일 오고 하고 날 때, 나는 이거 더 먹자고 좀, 오늘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그니까, 저주 다시 하고 창제를 쓴가?
6: 예, 예.
1: 예, 그 두 가지 약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석 달 후부터는 창제에 맞춰도 됩니다.
6: 아, 예. 그러니까,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이게 내경제 우울증을 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 찐하고 심장도 안 좋고 예, 간도 안 좋고 해서 소화 안 됩니다.
1: 네.
7: 그리고 예, 전화기미 잠이 아예 오고 이래서 지금 예, 치수에 전조하냐고 예, 주관 전화고 예, 한 40일 먹은 게 지금 야, 할 거 나는 게 욕마야 알립니다.
1: 네, 40일 쓰면 효과 알깁니다.
7: 네, 특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이런 건데 네.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이 없어지고 이 심장이 또 많이 좋아지고 예.
1: 네.
7: 소화 안 되던 게 소화 잘 되고 예.
1: 네.
7: 그 밥을 잘 먹고 잠을 못 자던 게 지금 예. 여기 잠을 잘 잡니다.
1: 네. 맞습니다.
7: 그러니까 예. 이튿날 아침에는 몸이 급분하고 예. 사람이 예. 정신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7: 그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배달 번호는 어떤 예, 어떤지
1: 508-9929번입니다. 508-9929번
7: 예. 예, 992번 예.
1: 예, 연결하십시오.
7: 예, 알겠습니다. 예,
2: 수고하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0: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우리 이 일곱 가지 순환이 막히면은, 예, 그 원리를 보면은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병듭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질병이 종류가, 예, 세계위생조직에서는 지금 만 가지가 넘는다 합니다. 이런 만 가지 질병도 한 가지, 예, 이런 질병으로, 개괄하면은 세포가 병들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순환이 막힌다 할 때에는, 이 세포가 병들면서, 수많은 이런 병들이 발생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의학에서는 이 일곱 가지 순환 외에, 예, 두 가지 순환을 더, 또 중시를 돌립니다. 예, 우리 대변통하고 소변통. 예, 그래서 아홉 가지 순환으로 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의학에서는 이 아홉 가지 순환을 항상 활동시키면은 무병장수 불로장생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아홉 가지 순환이 통한다 할 때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봅니다. 예, 바로 만병통치다죠.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도, 예, 우리 동의보감 잡병론의 제1권에서는, 예,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불통하면은 죽고 활통하면은 산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또 여기에서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예, 이 활통하지 못하면은 이 백병이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막힌다 할 때에는, 예, 제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치수의 전주환이가 모든 환자분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에서 우선 먼저 치수의 전주환을 쓴다 할 때에는 질병이 회복이 되는 게 빠른 그 원인이가 바로 이 아홉 가지 순환이가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재활합니다. 예, 그래서 질병이가 낫는 이런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또 봅니다. 그리고 질병을 또 이 치수의 전주환은 질병을 예방도 하면서 또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보양도 하는 이런 작용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초자연의 힘이가 이 아홉 가지 순환에서 옵니다. 예, 바로 이 아홉 가지 순환이, 예, 있어 잘 통해야만이 우리 생명이 근원이 원천이 살아있게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치수의 전주화를 쓰고 현저한 효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났습니다. 그 조울증이 있는 그 환자분들은 단순히 조울증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 신경계통 질환 같이 겸해서, 예,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예, 천샹환, 그리고 쌍후환, 이렇게 같이 쓰면은, 심내혈관 질환, 신경계통 질환에서, 예, 우리 순환을 잘 통하게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로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의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의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

0: 사는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9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요. 단오를 중오절, 천중절, 단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단오절의 풍속습관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숲속의 새집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어는 여름철에 중요한 명절인 것만큼 민속 활동도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룡주 경기가 단오절에 가장 중요한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서도 룡주 경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룡주 경기는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배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에 맞춰 같은 박자로 노를 힘껏 저어야 하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룡주 경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정신도 배우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위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민속놀이 콩짜짜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쯤은 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오절이면 사람들은 쑥을 뜯어다가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지요. 쑥은 중요한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쑥에서 나는 향기는 벌레를 쫓고 병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문에 쑥을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버섯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사람들은 애호를 만들어 머리에 꽂거나 아이들의 등에 살포시 달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애호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장식품을 말합니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엮어서 애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색종이로 호랑이를 오려낸 다음 그 위에 쑥잎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천으로 작고 귀여운 호랑이와 종자 모형을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실로 꿰어서 애호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니스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에는 장명사를 손목이나 목에 차거나 침대의 장막에 걸어두는 풍속 습관도 있습니다. 장명사를 송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장식품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내 동생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민속 음식하면 종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자의 주재료는 종잣잎과 찹쌀 그리고 소입니다. 소로는 팥, 대추 그리고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찹쌀과 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감싸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사각형 모양의 종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추 모양의 종자도 있는데요. 밑바닥이 네모나고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사각추 모양 종자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와도 같죠.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름다운 꽃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떡, 찰떡, 시루떡, 녹두지짐 등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쑥떡에는 쑥절편, 쑥송편 등이 있습니다. 쑥으로 만든 쑥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특색 있는 계절 음식인데요.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절에 쑥떡을 먹는 풍속은 여름철에 몸을 보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자연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오절 풍속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오절의 기타 풍속 습관을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홍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덕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

심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0: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경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이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더 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최후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최후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전단 길림성의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

0: 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을 전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정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춘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가게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오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춘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춘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의입니다. 장춘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춘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무대로 두 지역의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춘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춘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2: 장춘과
1: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춘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르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춘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0: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 팬들은 옆면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 소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민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1: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뉴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식에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상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0: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 성과 전시 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제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사남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자원봉사자들의 전문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0: 네, 제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 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

0: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달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달리기 경주라면 이 방법이 옳겠지만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선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남들보다 앞서간 사람이 꼭 1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면 잠시 쉬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잘 달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빨리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지 못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힐링 1번지 시작해볼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MBTI 성격 유형별 특징,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습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반려견의 몸짓, 언어 몇 가지만 알면 통하는데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지만 꼬리와 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흔들면 자신감과 기쁨을,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으면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냅니다. 귀를 쫑긋 세우면 주변에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귀를 뒤로 젖히면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품을 자주 하거나 입술을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반려견이 배를 보이며 눕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시로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면 반려견과의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고양이의 독특한 습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골골송을 내는 것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통증을 완화하려는 자기 치유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당신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은 너를 믿고 사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며 응답해주면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더 깊어진답니다. 고양이가 박스나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생에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하루 16시간 이상 잠을 자지만 실제로 깊은 잠은 4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12시간은 얕은 잠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관찰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코가 촉촉하고 차가우면 건강한 상태이고 코가 너무 건조하거나 열이 나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스케일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치아 전용 칫솔과 치약으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관절염,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료량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산책을 시켜주세요. 반려동물과 놀이를 할 때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털어놓기, 냄새 맞추기 게임, 노즈워크 등 두뇌를 자극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사냥 본능을 자극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함께해도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해소와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훈련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훈련하면 반려동물도 더 즐겁게 참여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반려동물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MBTI 성격 유형 검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성격 유형 이론으로 총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성향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은 각 MBTI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분석형 INTJ, INTP, ENTJ, ENTP에 속하는 분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NTJ는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INTP는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능숙합니다. ENTJ는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을 이끄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외교형 INFJ, INFP, ENFJ, ENFP의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INFJ는 이상주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INFP는 깊은 내면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NFJ는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열정적이며 ENFP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관리형 ISTJ, ISFJ, ESTJ, ESFJ의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ISTJ는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ISFJ는 섬세한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ESTJ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중요시하며 ESFJ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탐험형 ISTP, ISFP, ESTP, ESFP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뛰어납니다. ISTP는 손재주가 좋고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ISFP는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ESTP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강하며 ESFP는 파티의 중심이 되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MBTI 유형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면 대인관계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의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에 따르면 일관된 취침 루틴은 수면 잠복기를 단축시키고 수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질 향상 저녁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취침 한두 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약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독서나 명상을 해보세요. 다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 기준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권장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수면의 질 유지의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시간의 식사는 소화기관을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은 취침 6시간 전부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

하지만 수면 후반부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전 10분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실천하세요. 생리적 각성과 인지 활동을 낮추는 활동이 수면을 촉진합니다. 취침 전 업무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는 것은 수면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호흡, 요가 또는 감사 일기 쓰기와 같은 이완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온도, 어두운 조명, 조용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무거운 커튼이나 수면 마스크로 빛을 차단하고 필요시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다섯 가지 습관 중 하나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화술가라기보다는 특정한 습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의 85%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아봅시다. 진정한 경청의 달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능동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하 그렇군요 와 같은 짧은 반응을 보이며 대화에 몰입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경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나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열린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시 이런 의미이신가요? 와 같은 확인 질문을 통해 오해를 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점 수용이라고 부르며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합니다. 메시지 전달에서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 톤과 몸짓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아이컨택, 편안한 자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읽으며 대화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자기 공개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자기 공개는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인 자기 공개는 친밀감 형성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자신을 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는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의식하며 대화에 임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지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채소가 금방 물러져서 버리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상추나 깻잎은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감싼 후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파나 샐러리 같은 채소는 뿌리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씻으면 금방 상합니다. 옷장이 좁아서 옷이 다 들어가지 않는

또 3등분 밑단을 위로 접어 세우면 됩니다. 운동복과 같은 캐주얼 의류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긴급성, 중요성 매트릭스를 활용해 하루 할 일 네 가지로 나눠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구분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 10분만 할애해서 오늘의 할 일을 종이에 적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25분 집중, 5분 휴식을 반복하면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가 가장 싫은 집안일 1순위라고 하는데요. 샤워 후 바로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만으로도 곰팡이와 물때 생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와이어나 스퀴즈를 샤워실에 비치해 두고 샤워가 끝난 후 벽면과 유리문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주방용 세제와 식초를 1대1로 섞은 혼합액을 스프레이 병에 넣어 사용하면 값비싼 욕실 세정제 없이도 효과적으로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자연 항균제 역할을 하고 주방세제는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수구 냄새가 고민이라면 베이킹소다 한 컵과 식초 반 컵을 분 후 10분 후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세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배수구 속 때와 냄새를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하우로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0: 32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해의 중앙에 자리한 6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상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탄식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렵고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느껴지며 한때 우리 안에 넘쳐나던 생동감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직시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현재만 살아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스승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인생은 늘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곤 하죠. 30대 내내 자신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다가 인생의 거대한 변수가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40살 여성입니다. 너 그러다 혼기 놓친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명절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정 엄마의 잔소리는 제 40번의 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닦달에도 아랑곳하지 않

않고 저는 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좀 신중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이였고 예전 기준으로 치면 저 집 딸은 대체 왜 안 간대? 라며 수군거릴 한참 늦은 나이. 그렇게 35세 끝자락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로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직장에 대단히 절실하게 꿈꿨던 직업은 아니었어요. 철이 돌 무렵 제 가치관 최상단에 자리 잡았던 키워드 바로 안정성 하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을 채워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직장에 대해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전우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증명해준 유일한 든든한 배경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멱살이라도 잡고 대들 만큼 이 직업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제 커리어의 멱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에게 잡혔지 뭡니까? 아주 작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저는 예비 신부들이 흔히 하는 드레스나 웨딩홀 고민 따위는 접어두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거의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내 커리어가 끊길 바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 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말아줘.

차가워 보였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딩크를 선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반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의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의 이 확고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만약 남편의 인생 계획에 아이가 무조건 1순위라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세상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분이 정말 좀 당돌한 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남편은 저의 기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일이 좋고 저의 주말이 좋고 저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궤적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제 완벽한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작디작은 가능성을 뚫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축복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었죠. 이런? 어쩌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가야 할 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뻐서보다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앞섰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고요. 시댁에서는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들을 택배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를 복잡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사실 남편은 작년부터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 친구 상사의 애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나이도 먹기 전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북적이지 않겠어? 진짜로 아이가 생기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퇴근길에 뜬금없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오질 않나. 배에 대고 혼자 조잘조잘 말을 하지 않나. 저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예요. 다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주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인 저는 혼자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까지 남은 몇 달, 그리고 출산 이후 적어도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일자리가 나를 그대로 기다려줄까? 이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에 팀장급 혹은 핵심 실무자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위치는 더 고약하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제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른 중반 화려 같은 후배들이 제 의자를 차지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제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된 채 애기 엄마니까 편한 부서로 가세요 라는 배려를 가장한 유배를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그 배려를 받는 순간 제 커리어는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회사 밖의 목소리들이었어요.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 또는 부모에게 맡겨두고 허겁지겁 출근하려는 저를 향해 쏟아질 사방의 비난들. 애엄마가 돼서 극성맞게 일만 챙기네? 아유, 애가 불쌍해.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엄마가 돼서 이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자아 정도는 기꺼이 갈아 넣어야 정상적인 모성애라 규정짓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제 직업을 지키겠다는 욕망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독종 여자의 욕심으로 둔갑해 버릴 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아이를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며 잘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뇌와 행동은 그렇게 세팅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현재 저는 솔직히 제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자라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자리는 잃지 않겠다, 내 커리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될 제목인가? 이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덤비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돼요.

이러다 정말 이름만 미친 냉정한 엄마가 돼버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제 존재가 그저 맨날 피곤해하면서 일만 하던 사람, 돈은 벌어오지만 온기는 없던 엄마로 비추어지는 쓸쓸한 어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바꿔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에 미친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일에 미쳐서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40살 커리어우먼 엄마라니 꽤 멋진 캐릭터 아닌가요? 아이의 동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근사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흔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제 밋밋했던 안정적인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후자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일 포기 못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것을. 저희 좋은 인생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연자가 엄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찌르르하고 한순간에 완성돼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닌데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도 결국 키우고 살을 부비고 그 아이가 내 인생 루틴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다져지는 정감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온 사연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지극히 당연한 방어기제인데요. 스스로를 뭐 냉정하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일도 인생의 타이밍도 자신의 뜻대로 돌파해온 사연자의 내공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방해꾼과의 공존 역시 사연자만의 가장 쿨하고 멋진 방식으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남겨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웬그리아의 작가 그러너 호르커의 라슬로는 난해하고 긴 문장으로 독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긴 문장은 문학적 스타일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형식 그 자체입니다. 단편 소설집 세계는 계속된다는 참으로 라슬로다운 작품입니다. 이 책은 라슬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그의 사상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과도 같습니다. 9.11 이후에 깊은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생의 비밀이 담긴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다른 현실로 도피한 포르투갈 아동공에 이르기까지 라슬로는 세계의 변두리로 밀려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라슬로는 일관되게 종말과 파괴, 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제목과 같은 단편 세계는 계속된다는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이미지를 빌어 이 세계에 닥친 종말과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테세우스는 어딘가에 감금된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연을 다루는데 그 강연장 너머의 세계에서는 이미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구령조 교차로에서는 한 동시 통역사가 속도, 능률, 복잡성을 상징하는 고가 도로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숲의 내리막길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연속되어 반드시 실현되는 파국을, 그리고 은행가들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축복 없는 장소를 걸으면 신성한 가르침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메베우스 띠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방향을 잃거나 한 자리를 빙빙 돕니다. 서 있는 헤멤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전 세계를 도는 인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381 고속도로에서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채석장을 떠나 숲속에는 오아시스 같은 궁전을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온 자리로 돌아오고야 마는 소년을 그렸습니다. 저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인간인 가가린을 추적하면서 지구를 떠나려 하지만 결국은 창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종말과 끝이 다가오고 있는 혹은 다가온 이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탈출을 꿈꿉니다. 그러나 탈출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만이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찌부 중 하나인 그리스 철학자의 만물유전의 세계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합니다. 속도에 관하여는 지구의 자전속도를 넘어서려 할수록 인간은 결국 지구의 속도에 맞추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넘어서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이 순간 세부 분야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이라는 미궁에 갇힌 존재입니다. 모두 다해서 100명의 사람에서는 오래전 성인의 말씀도 100명의 입을 거치면 원래의 아우라를 잃고 말 듯 역사는 재해석과 재구성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끝나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의 인물들이 미궁을 헤매듯 문장도 출구 없이 질주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마침표로 끝납니다. 이러한 21개 독특한 이야기는 미묘하게 서로 조응되며 끊임없이 흥미를 자아냅니다. 언어와 사상이 인간의 곤경과 좌절에 부단히 충돌되어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라슬로 이름처럼 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종말론적 문학탐구입니다. 그 대답은 독자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견 지명이 있는 작품을 남긴 작가. 더불어 라슬로의 작품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더욱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채택하며 동양을 바라보기도 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제76회 미국 영화 대립전 골든글로브상, 음악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영화 그린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전기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인종 격리 제도가 엄격하고 인종 차별이 심각했던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 남부 순회 공연 여정을 축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서사로 흘러가며 흑인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기사 사이에서 인종, 계층, 신분의 차이를 넘어 싹튼 진정한 우정을 그려냅니다. 비극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등, 존엄, 이해와 구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치며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따뜻함과 긍정적인 힘을 전달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신분과 지위, 성격이 반이한 두 인물이 고용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토니 발레론가는 사회 하층에 사는 이탈리아계 백인입니다. 그는 클럽 경비원으로 일하며 성격은 거칠고 소박하며 의료는 있지만 성미가 급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무설제했고 당시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수리공이 사용한 컵은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클럽 리모델링으로 일자리를 잃은 토니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높은 보수가 필요해 급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주인공 돈 셜리는 전 미국의 이름을 알린 재능있는 흑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갖춰 어린 시절 소련 최고 음악원에서 학습했고 젊은 나이에 세계 무대에 올라 백인 엘리스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네기 홀 우쪽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살며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고 고결하고 낯선 분위기를 품은 예술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깨고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었던 돈 셜리는 뉴욕을 떠나 인종차별이 더욱 심한 남부로 가 두 달간 피아노 순회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위해 운전기사이자 조수, 호위 역할을 할 동행인이 필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토니가 이 일에 지원했고 높은 보수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실행력을 높이 사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출발 전 음반사 직원이 토니에게 흑인 운전자를 위한 그린북이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록세 표지 소책자가 영화 제목의 유래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 흑인이 출입할 수 있는 호텔, 식당, 주유소 등을 상세히 적은 이 책은 흑인의 남부 여행 유일한 길잡이였으며 인종 불평등 시대의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니가 록색차를 운전하고 돈 셜리를 태운 채 시련이 가득한 남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초반 두 사람은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계층, 인식의 큰 차이로 서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연장에서 약속한 피아노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평소 성미 급했던 토니가 처음으로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의롭고 착한 본성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시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거친 토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토니는 돈에게 치킨을 권하며 평범한 사람의 소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돈은 자신의 교양과 식견으로 토니에게 절제와 존중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을 겪으며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남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심각한 인종차별 현실이 돈 셜리를 아프게 했고 토니의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창반은 연주가이자 뛰어난 예술가였음에도 피부색 때문에 끝없는 불공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연주는 허락하지만 식당 사용은 거절당하고 호텔에서는 좁고 낡은 창고를 분장실로 쓰게 했으며 백인 관객과 수영장, 화장실을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흑인이 머물 수 없는 마을에 들어가 경찰에게 부당하게 잡혀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언제나 차별받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는 흑인이지만 엘리트 신분으로 평범한 흑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피부색 때문에 백인 사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제나 홀로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토니는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여행 내내 토니는 돈을 위해 불공정한 대접에 맞서며 그의 존엄을 지켜주었고 돈도 토니의 곁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용기를 내 항가하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순간 가장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 호텔 경영자가 다시 돈을 차별하며 식당 출입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돈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토니의 지지를 받아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예술을 연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흑인 전용 술집에 갔고 돈은 편견과 신분에 속박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며 진정한 인정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서로 구원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니는 모든 인종 편견을 버리고 부드럽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돈은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북은 격한 갈등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고 섬세한 서사로 미국의 역사 인종차별 문제를 직시하고 두 평범한 인물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평등과 존중의 힘을 전달했습니다. 돈 셜리는 우아함과 재능으로 편견에 맞서 존엄을 지켰고 토니는 착함과 의리로 편견을 깨고 포용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자 인성에 대한 찬가입니다. 부드럽고 힘이 넘치며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이 작품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여러 번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런 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잇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잇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의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곽의 한 곽은 한 달 반 자후, 아홉 곽의 세 곽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0: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돼 있으니까 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개 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개 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심한 그 고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저는 예전 50대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예, 맥이 없어서 예, 저 그 저는 정심한을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승계람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예,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예, 이게 그런데 이 전 정심환은 이제 한 3개월치 먹었는데 예, 효과가 좋습니다.
0: 이제 네, 50대가 네. 거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이 네.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예. 이거, 저는 4개월치로 한 개 정도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예. 그래서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예. 방법을 하고 한 번이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지금 세개 왔어요. 심장에 주사를 2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을 키우고 숨을 탔는데 지금은 가슴 키우자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예.
3: 혈압이 높은 게 이전에 자살을 했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더니 지금 잠 잘 잡니다.
0: 아, 그럼요.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예.
3: 입안에서 냄새 나더니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예.
3: 회원이 이렇게 해봐 좋으니까 예,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는데.
0: 예, 배달 전화번호 332-5개 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지금 1년 장례가 좀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예.
4: 모든 면에서 내가 좀 효과 많아요.
0: 그래요.
4: 예.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0: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0: 아, 예.
4: 이건 없어진 지 오래요.
0: 오라죠. 예.
4: 그리고 밥 잘 먹고, 예. 안에, 설골 안에 4-5번 갔다 왔어요.
0: 예. 심장 약하면 네. 컴파치 하고, 컴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예.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극상한 거, 3번 한 거 2번 가면 돼요.
0: 정상입니다. 정상, 예. 너무 정상.
4: 밥도 잘하고, 예.
0: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네. 내일이나 그, 난 이 약 오늘부터 사자고 그래.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4: 네, 부작용이 없어요.
0: 예, 네, 그렇죠. 네.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었지. 네,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알먹었던 게, 저번에 좀, 어제 바카라 선언할까, 그래. 어제 15년부터인가 두 번씩 먹은 게 지금 그 정도.
0: 또 안 눌렀죠. 예.
4: 거의 다 없어졌어요.
0: 예, 이 봄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0: 아,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예.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0: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영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을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작아진다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 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술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저통의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제일 낮아서 100분제 40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상으로 난 가슴 침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제일 낮아서 40% 거의 절반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거는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하게 막힌 게 아니라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카이슝하지 않으면 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히신 경우를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번지품 처음은 청심하는 부신몽약 유한예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몽약에 속하는 약 힘이 좋고 희귀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에서의 이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그리고 기후조건이 저기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는 몇 가지 보조제품이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3: 그

0: 굉장히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닿지 못하고.
1: 아, 심장으로 인해서 전화기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0: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예. 혈압을 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0: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1: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0: 아,
1: 혈압기를 사셔.
0: 점심 먹으면 어떻습니까?
1: 저는 점심하는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0: 아, 50 매치 같았대.
1: 예, 50대.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다음은, 예, 세곽삼의 한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면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게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거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게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곽삼은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0: 몸이 아예 좋아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번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된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에 넣지 못해서 저녁이기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저녁이기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댔어.
1: 아, 잠자기 힘들어졌다.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1: 아, 그래요?
3: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잔더니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3: 심율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 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집을 사는데 저기 정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했댔어요.
1: 아, 예, 숨이 찼어. 예.
3: 예. 근데 이거 쓴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3: 어전 녹달 예.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처음 정신만 좀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뭐, 기분 좋습니다.
1: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오고도 꼼짝 못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예,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뭐, 예, 바리고 설도 다 끓여가지고.
1: 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4: 예. 예. 그래서 미들이 팔에 살면서 뭐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야죠.
4: 예. 예, 나가서 주저러도 걸어다니고 예. 여기 활동도 잘합니다 지금.
1: 예, 예.
4: 예, 용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럴 때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예.
1: 예.
4: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4: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이렇게 말씀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뇌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쭉 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에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변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며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이상이 세서 심장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10시 반 자, 7시 반 자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근능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로폐물이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이 약화로 콩팥 공능이 약화, 콩팥 공능이 약화가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허상 변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다섯 번 화장실 나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으니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한 듯이 어떻게 그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이 꾸고 더 상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반 그

0: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을 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을 하라 하게 되는데 적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훈은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호동되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맏딸을 돌쳐업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윷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리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왈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꺼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곤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낳았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야.

0: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이 우는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소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괴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세제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이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셋째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의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0: 저렴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나 삶의 활력소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는 무엇인가요? 먼저 송향목의 내 삶의 활력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활력소 송향호. 6월은 참 좋은 계절이다. 짙은 푸른 빛으로 대지를 장식하고 로금 방초 우거지고 천자만홍이 흐드러지는 6월은 열정의 계절, 성숙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다. 게다가 어린이 명절, 단오 명절, 대학 입학시험, 고중 입학시험까지 겹쳐 6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고 기대를 품는다.

함께한다. 아니, 어쩌면 6월의 천사처럼 내 곁에 온 딸애 때문에 나는 6월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얘야, 이젠 그만하고 자거라. 밤이 너무 깊었구나. 한 문제만 더 풀고 잘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먼저 쉬세요. 딸애는 나를 보고 빵긋 웃더니 다시 공부에 몰두한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음이 저릿해온다. 언제 벌써 이렇게 어엿하게 컸을까.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무 훌륭하게 자라준 딸애는 내 삶의 전부였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의 원천이었으며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의 방에서 나온 나는 창가에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다. 대지는 어느덧 곧잠이 들어 고즈넉하고 하늘의 별들도 깜빡이며 이 밤의 고요와 평화를 이야기한다. 밤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17년 전 딸의 출생을 위해 모진 진통을 겪던 일과 홀로 힘들게 딸애를 키워왔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그렇게 키운 딸애는 이젠 날개가 굳어져 명년 6월이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딸애와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결혼의 섬역한 체질 때문에 류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고 침을 맞고 뜸료법까지 받으며 어렵게 애를 얻었는지라 나는 딸애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지금도 딸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 17년 전 모진 진통 끝에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딸애가 태어났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나의 품에 딸애를 안겨줬다. 눈도 바로 뜨지 못한 채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울고 있는 딸애는 너무 예뻤다. 딸애를 보는 순간 그동안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며 치료를 받던 일과 몇 달 동안 입덧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기쁨과 희열을 감출 수 없어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성장의 계절 6월에 나한테 온 딸애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고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애의 출생으로 하여 우리 집에는 기쁨과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딸애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수십 번 깨어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렇게 잠이 많던 남편도 딸애가 울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넓은 품에 딸애를 꼭 안고 우유를 먹이느라 허둥댔다. 딸애가 첫돌 생일이 지나 한창 재롱을 피울 때 남편은 한 가정의 세대주란 무건중임을 떠매고 하나밖에 없는 딸애한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 일하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딸애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애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체질이 약해 하루가 멀다 하게 제집 드나들듯 자주 병원 노름을 하는 딸애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했다. 딸애는 커가면서 내 생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줬고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채워줬으며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볼을 만져주면서 내 귀에 대고 재잘거린다. 엄마, 어디 아파? 내가 호호하고 불어줄게. 그럼 안 아플 거야. 내 목을 꼭 끌어안고 호호 불어주는 천진하고 순진한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노라면 모든 시름이 가시면서 저절로 입이 벙글 써 벌어진다. 딸애가 있기에 내 삶이 있고 내 행복이 이어지면서 나는 남편이 곁에 없어도 고독을 꾹꾹 씹어 삼키면서
언젠가는

제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나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명치 끝이 뭉클해 나고 가슴이 저려온다. 딸애가 12살 때였다. 한밤중에 오한이 나면서 나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내가 가까스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딸애가 일어났다. 나를 보던 딸애는 깜짝 놀라면서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울먹이면서 빨리 병원에 가잔다. 괜찮다고 하자 딸애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오더니 내 이마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하던 대로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홍탕을 타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더운 물을 마시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나이보다 일찍 해미든 딸애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었다. 17년 동안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좋을세라 더울세라 애지중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딸애를 키우면서 나는 삶의 모든 외로움도 고독도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냈다. 그렇게 키운 딸애도 어느덧 17살 이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금쪽 같은 내 딸애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곧 내 옆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지면서 지금 딸애하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이쁜 내 딸애한테 기쁨과 웃음을 많이 줄 것이고 딸애의 마음에 내 정성과 사랑을 듬뿍 채워줄 것이다. 돌이켜보면 10여 년 동안 홀로 딸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고 성장하면서 딸애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와 어쩔 때도 종종 있었지만 딸애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 늘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애가 곁에 있어 나의 하루하루는 그토록 행복했다. 이제 또다시 로금방 초우거진 성장의 계절 6월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딸아이는 곧 대학 입학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성공의 희열을 듬뿍 안겨주고 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던 대학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저 멀리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딸의 노력의 꽃망울들이 하나 둘 꽃봉오리를 터치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 가장 그윽한 꽃향기를 풍길 아름다운 6월이 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로 돼 딸아이를 한 품에 꼭 안고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딸아, 고맙다. 너는 내 삶의 영원한 활력소이다.

네,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데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어여쁜 꽃으로 피어나 향긋한 꽃향기를 풍길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네, 이런 활력소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으로 차남칠 것 같나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서서가 지나면서 기다리 옥수수와 논밭의 벼들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으스레하던 옥수수 수염이 오늘은 거무스레한 색깔을 띠었고 꿋꿋하게 쳐들었던 벼 이상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년 농사를 시샘하듯 갖가지 풀들도 뒤질세라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씨앗을 연그러 가느라 분초를 다투고 있다. 조카네 농장은 녹색 농법을 고집하는 농장이라 곡식과 풀이 경쟁이라도 하듯 싶다. 호미로 김을 매도 자꾸 자라고 손으로 뽑아도 자꾸 자라나는 풀 앞에서 어쩌면 내가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다. 풀을 뽑고 나서 며칠 뒤에 농장에 가보면 언제 풀을 뽑았냐는 듯이 또 풀이 무성하다. 다행히 올해는 과일나무 밑에 비닐을 씌워놓은 보람으로 그나마 풀을 뽑는 연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비닐 이음새 사이를 용케 뚫고 나온 풀들은 보란 듯이 키도듬하면서 풀뽑으러 온 날을 조롱하듯이 살살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에 우쭐우쭐 춤을 춘다.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며칠 동안 농장에서 풀을 뽑는 일에 전념했다. 올해 여름은 비가 자주 내린 탓으로 풀이 더구나 무성한 것 같다. 밭밭으로부터 시작해서 찰 옥수수밭, 호박밭, 포도밭, 달래밭, 아로니아밭, 쿵밭, 하우스밭에 이르기까지 뽑아놓은 풀이 수북하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지간한 크기의 산을 방불케 한다. 한낮의 태양은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다. 한참씩 풀을 뽑고 나게 되면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졸 끊어진 구슬마냥 볼을 타고 흐르고 온몸은 물자루가 되기가 일쑤다. 풀을 뽑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풀마다 자기 나름의 사는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돌피는 한 포기에 몇 대씩 어울려 자라는데 키만 해도 한 미터 이상씩 자라나고 가지 끝마다 씨앗을 반다량으로 품고 있다. 뿌리는 둥글게 뻗으면서 잘 뽑히지 않는다. 능쟁이는 한 포기씩 외따로 자라지만 뿌리가 깊고 무성하고 줄기가 단단하며 가지마다 씨앗을 다닥다닥 달고 있다. 뽑기도 힘들지만은 낫으로 베기도 무척 힘이 든다. 마디풀과 닭개비는 땅에 다니는 마디마다 뿌리를 박으면서 사면팔방으로 뽑는데 마디마디 뿌리를 뽑기가 무척 번거롭다. 독고마리는 껍

질이 연하여 상처가 나면 진득진득 풀기가 돋으면서 뽑기가 힘들다. 온몸에 잔털이 나 있고 이 계절이 되면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짧은 털이는 열매가 옷에 척척 붙어나기 시작한다. 쥐콩은 넝쿨이 뻗는 식물이다. 풀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풀이다. 뻗어지는 넝쿨이 다른 식물에 매달리기만 하면은 다른 식물을 꽁꽁 얽맨다. 숨이 막힌 식물은 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장이 더디거나 생장을 멈추는 것 같다. 살펴보면 쥐콩이 매달린 아로니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현저하게 작고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다. 쥐콩이 매달린 콩은 키도 작지만 콩이 싹도 별로 열리지 못하고 무척이나 매소하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풀들이 키들이로 자라고 있어서 다른 농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면서 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저절로 감탄을 느꼈다. 하나의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부터 겨울 추위를 용케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운 그날부터 농작물 밭의 풀은 사람이 곡식에 주는 비료의 영양분을 곡식과 함께 향수하면서도 풀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보이는 족족 뽑아내고 기음을 매부리는 가운데서 용케 살아남는 끈기가 있다. 호미 끝에서 지켜오고 낫 끝에서 잘리우고 사람 끝에서 뽑혀오면서도 뿌리로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삶의 방식도 있다. 기계화 농법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농작물 밭에서는 농작물 작황에 따라서 살초제와 살충제를 치기도 한다. 풀은 이런 세례를 이겨내면서 사람과 환경과 싸우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후대를 번식하려는 삶의 욕망이다. 잡초라는 이름 때문에 농장을 밭에서 송두리째 뽑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풀이 어딘가 가엽기도 하고 곡식을 살리고 풍년을 맞이하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풀을 가차없이 뽑고 베어버리는 내 행동이 어딘가 잔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풀아, 어쩌겠니? 너는 농작물의 적수니까 나다를 먹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송두리째 뽑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풀이라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존재는 아니다. 농작물과 한 공간에서 나서 자란 풀은 잡초라고 뽑아버려야 하지만 그 풀이 사막에서 나서 자란다면 얼마나 희귀한 보물이 되겠는가. 도로변의 풀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이 흙이 씻겨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경사진 비탈이나 침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된 지형에서도 푸른 나무 못지않게 흙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수토 부호에 아주 큰 역할을 일으킨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서 뿌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풀줄기를 돌돌 말아놓으면서 풀과 사람은 생존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같은 면이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사람은 가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나 본인의 욕망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데 제일 무난한 길인 듯 싶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일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은 높지 않아도 배운 기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사에 능한 사람도 있다. 아니면은 지식도 기술도 없이 오직 부지런한 두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평탄하지만 않은 저마다의 삶의 길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끈기와 인내로 지혜와 용기로 만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용케도 생명을 이어왔다. 전염병도 전쟁도 가난도 자연재해도 그 어떤 역경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끈질김과 삶의 욕망을 잘라버리지는 못했다. 송두리째 뽑혀오고 나시에 잘려오고 살충제를 뒤집어 쓰면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풀

풀의 끈기, 뿌리와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풀의 삶의 방식, 땅속에 파묻힌 하나의 씨앗이라도 있거나 간에 아픈 뿌리 조각이라도 있으면 주저없이 싹을 틔우는 풀멜의 정신은 어쩌면 사람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며 무심하게 대할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풀을 뽑으면서 어쩐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까지도 무거워진다.

때문에 풀은 연약하지만은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봄이 오게 되면은 다시 강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떤 역경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겨내는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으로 리본선의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 리본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많은 질서와 규칙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규칙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돼 미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계단까지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한참 어른이 돼서야 그 계단으로는 결코 그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 터지게 경쟁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숨에 차 헐떡거리다 보면 결국은 중턱쯤 대충 펑퍼짐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앉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다들 이러고 살잖아 안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높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충분한 시간이 더 흐른 뒤 좁디좁은 계단 밖에 훨씬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기 아득히 높은 곳이 누구나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란 곳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 흐릿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으면서 이르러야 할 곳은 결국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계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들이 단일하고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백합과 나팔꽃, 너와 나의 고유한 특성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시간,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거리,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있을 뿐이죠.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못났다고 여길 것이고,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게 되겠죠. 현재 누여진 길을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도 저기 높은 곳에 이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니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빨리 자신의 길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아득하고 막연한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일단 멈춤이기 때문이겠죠. 백합은 가시가 있을 수 없고 나팔꽃은 꽃꽃이 설 수가 없단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고치려고 하는 순간 내 용어는 내가 너를 거부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알아듣고 말 거야. 때로 령호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령호는 자신을 싫어하는 혹은 미워하는 자아가 시키는 일에 복종하지 않아. 령호는 진정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단다. 그것도 자신이 타고난 한도 내에서 말이야. 공지영, 딸에게 주는 레시피. 많은 어른들이 꼰대로 불리고 많은 조언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단으로 쌓아올린 저 곳이 유일한 가치라 믿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입맛은 틀린 거야. 일깨워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꼰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없는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단단히 축적된 자신의 경험치로 복잡다단한 세상을 쉽게 재단하면서 화기일화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백합의 길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는 걸요. 너와 나의 길 또한 다르다는 걸요. 동시에 둘은 다 옳다는 걸요. 오랜 길을 돌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계단 속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그 또한 옳은 길임을 알겠습니다.
어느 한 길을 보정한다는 건 누군가의 개별적인 얄팍한 경험으로 내리는 섣부른 판단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대체 신인가 부처인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대체 뭘 원하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길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질문은 공허합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어느 곳에도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너와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히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상처든 행운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상처를 안고 행운을 맞으며 고통을 딛고 행복을 향하는 것. 그게 내 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 길에서 무한히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끝까지 용감하기 바랍니다. 감히 상처 입어 다치고 감히 행운을 즐길 수 있기를요. 그건 내가 내 길 위에서 만나야 했던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네, 백합꽃과 나팔꽃은요 길이 다르듯이 누구나 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춘화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천지는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르

장백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박소연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장백산천의 웅장한 풍광을 더욱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되어옵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제 우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요. 한각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498원인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4각을 사시는 분들한테 16각을 줍니다. 보통 14각에 가면 아주 100% 무료로 주는 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이런 차원과 비슷합니다. 한각의 평균 가격은 이때 가격은 2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이 698원입니다. 지금 10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뭐 2각을 무료로 든다는 게 그러니까 현금권 1,300원에치를 무료로 드는 셈이 1,400원에치를 무료로 더 주는 셈이 되죠. 평소에 비해서 1,400원을 현금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우가 되어 있는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합니다.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우리 시장에서 알아주는 눈병 치료 제품이죠. OTC 공약에 속하게 되는데 598원입니다. 한각 30일 동안 복용하는데 10각을 사면 12각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각에 거의 600원에 해당하는 걸 2각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1,200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어서 한각의 평균 가격은 27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제품들 자체는 모두 국가 비준허가 있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용하시게 되면 어려운 질병들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만성 질병을 해결하고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서는 기본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연세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됐는데요.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 남성들은 7, 8일 56세 좌우, 여성들은 7, 7, 49세 좌우로 인해서 갱년기 계단에 여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계단에 면역계통이 오늘 있다고 내일 있다고 팍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은 내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천희 박사라는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근원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300집이 산자병원에 우리 연변병원보다 규모는 연변병원은 산자병원에 속하게 되는데 연변에서는 한 병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산자병원에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북경협파, 해방군 살링여 등 이런 병원에 실험을 거쳐 처음에는 주사용을 하다 지금은 구복용을 하는데 한 대를 드시게 되면 한 대를 딱 풀어 드시게 되면 우리가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도 지금 전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나는 항상 혈압 높다나 까니 머리가 항상 어지럽다만 이날 좀 흥나는 예면 그리고 또 기억력이란 게 미네 없단 말입니다. 이 예전 중에 방송을 통해서 이거 듣고서 내가 썼는데 확실히 얼마 안 썼는데 벌써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니까니 머리가 흥하던 그런 게 없더라만.
1: 천희 박사 씨 AMP를 한 달 정도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벌써 시작되고 있더라. 예, 예. 그렇죠.
2: 그래까지 한 달 넘었으니 또 그 다음에 또 두 달 된 그가 기업이 나사진 게 하게 남았는데.
1: 그렇죠.
2: 그래, 그건 물건을 어디가 무슨 반 시간에 후이든지 한 시간 후이든지 기억력에는 그 살아난다면 안 돼. 아기나만 한다. 이렇게 이래가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하니까 차츰차츰 좋아진 게 완전 아기들만 한다. 이래서 내가 이번 어디 내 몸에 딱 맞으니까 이 약이 이런 약이 드무니까 이거 꾸준히 쓰면서 하나 보충할 거는 최신 이론은 집사람 뒤에서 자꾸 손나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소변이가 빈번하다만 합니다.
1: 콤파치 허한 예. 구체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어있네요.
2: 예. 그래서 이거 최신이론 나도 써보고 좋더라만 그래, 이거 쓰라. 이거 써주면 그대로 대가리가 된다고. 그래 안그래 이거 쓴게 정말 얼마 안 써서 한달 끝나니까 벌써 예.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허리 다리도 안 아프고 소변이가 벌써 또 온다만 합니다.
1: 그렇죠.
2: 이렇게 몸에 이 세신을 맞으니까 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위가 지금 많이 나서진다면 그런데 시간 상관이 이렇게 간단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두 양주가 이거 똑같이 약에 우선이 계속 쓰려서 했다.
1: 너네는 예 기본입니다. 예.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주요한 건강요법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2: 예 선생님 말씀 정말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꾸준히 실리에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겠다.
1: 예.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잘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세심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네, 위가 아프고 소화한대고 밥 먹으면 자꾸 목에 딱 걸린 것 같으면 내려가지 않고 아이 이래서 예 고생해 하다가 지금 세심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약 먹는다면 지금 소화 잘 됩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밥 마시고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고 그리고 또 이게 방광염이면 지금에서 예 사변이 자꾸 또 급할 때는 예 좀 어떨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도
1: 실수하고 말죠. 그렇죠.
3: 예. 이게 소화제에서 예, 이게 해결돼서 지금 예, 시름 넣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거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중해져서 뇌덕증 위험에 그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게 해결돼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 천희 박사는 우리나 이제 예, 그런 것은 머리 자꾸 어지럽다지 심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천희 박사 쓰는데 이 약 먹는다부터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답니다.
1: 기발 겁니다. 예예.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합니다. 예.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지 나던 게 어지럼지 안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하던 것도 이거 답답하지 않고 하니까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예.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영 상당히 좋다며 우린 둘 다 이 약 쓰기 효과 봐서 지금 오늘 저 활동 돌 때 지금 두 가지 약 다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천희 박사는 모든 우리 노년계의 대사 활동이 문란이 오는 걸 조절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조절해주는 공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청춘미마의 발견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기로 되고 있고 결국 세신이로 컴파치 든든해야 심장, 오장이 든든해지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천유방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4: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4: 예, 전 전기도에 가서 항상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보고, 그래, 근데 밤새에 자다가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대, 지금 그래서 한 번, 혹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혈압 파동이 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이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이래도 소화가 잘 됐대.
1: 그렇습니다.
4: 소화한데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돼요. 이래도 면역력이도 높아졌습니다. 이거 쓰니까.
1: 어, 그렇죠. 예.
4: 이래 지금 감기 왔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예. 이래도 혈질 높았는데 혈질 정상이 되고
1: 예.
4: 이래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방간이 없어지고 이 좀 확실히 하고 많이 봤으니까.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4: 이번에 예. 활동하니까 열려가 싸고 하나 물어볼 거니 세신이로 저희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전임선 비대하지 그 내도 그 이렇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1: 아, 친구가 한국에서 왔다면 이 약을 빨리 시작하라 하셔. 이 약을 드시게 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건 그럴 수는 없겠다고 얘기하지만 해도 보통 한 3주 자후 그때로부터 세계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분은 기본으로 외지 생활 가운데 원기 부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건파치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쓰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 조합을 인해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라 하세요. 예.
4: 네, 알겠습니다.
1: 건강교환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1호의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몇 가지 처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빨리 몸을 쳐세울 수 있는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는데요. 세신1호라는 것은 콤파질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에 속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로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녹혈증, 다른 하나는 전독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녹혈증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로하면 녹여야 하는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여야 하게 되면 혈압이 높을까봐 많이 걱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서 우리가 처졌던 신체를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 우리 노령기에 들어서서 많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주게 되어있으면서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있고 콤파치 양을 돋아줘야 합니다. 콤파치 만날 우리 지금 많이 범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콤파치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세, 소변이 작거나 골격통이 생기거나 뭐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 콤파치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귀혈 부족으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현저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얼룩덜룩하게 피하에 혈소판 감소증은 물론 뭐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세신1호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지금 전록근 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일단 처방으로 나온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격으로부터 살부터 내장까지 시작해서 인류에게는 아주 그 보신정양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게 돼 있고 조혈 공능 이지응 양쇠 기혈 보충을 해소하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전노권 같은 이런 성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우수한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콤파즈, 지양간선 해주는 성분이 저실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우수한 성분 자체는 후어시에 기혈반 피가 잘 수통되게 하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간과 콤파즈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또 쏘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장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을 다세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거는 절대 때 피해야 되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큰 문제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먹으면 그 자리로 설사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쏘양이라 성분 자체는 룬창 통변해주는, 변이 잘 통하는 과정이 우리 모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배출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나는 호흡기통을 통해서, 단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주요한 노폐물이 배출되는 대소변을 통해서 체외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통이라 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배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 어떤 때 혹시 우리 우스갯말로 말하겠다면 그 배기가스 가운데서 방구 같은 걸 끼겠다면 내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그게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너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모두 로펴물의 배출 도경의 일정 과정에 속하는가 하면,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땀을 통해서 우리 혈액 가운데 로펴물을 모두 씻어서 우리 혈액은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데 내가 100근이라면 7근 내지 8근이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 과정에 모든 독성물질 로펴물을 혈액 가운데 안고 다닙니다. 이 혈액 가운데 로폐물과 독성물질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독성물질은 간에서 해독하고, 그리고 기타 로폐물 같은 것은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이랑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콤파체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주약에는 콤파체 들어가서 혈액이 료가 됩니다. 로폐물을 독성물질 같은 거 함께 해서 이거 뇌과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돌아보내고, 간을 통해서 간에서 다시 심장에 그 심방에 들어가서 전신에 다시 또 심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 같은 게 어디에서 청소가 되는가 하면 콤파체에서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는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된 뇌를 통해 재배출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변적 대변과 소변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은 장도에 계속 그 물변을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장도에서 유익균이 바로 우리에게 면역력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 이거는 물론이지만 해도 주약에 면역균을 내가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고 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변비나 그리고 뭐 물변 같은 걸 이런 거 본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런 걸 조절해서는 수양이라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이 성분이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추위를 쉽게 탑니다. 특히 노년 젊어서는 몰랐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추위를 쉽게 타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잘 때도 뭐 덧가발 신고 잔다, 양말 신고 잔다, 5월에도 성대복을 입고 있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어디에서 해결되게 되는가?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콤파체 양이 돋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염보글질환 성분 자체가 원선 해줍니다. 콤파체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원피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지세해주는 역할도 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 적지 않은 분들은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쭉 하면 병원에가 기침을 쿨룩쿨룩 하다가 마지막에는 노년기의 폐렴 같은 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난치병으로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쪄가며 항균소를 가서 점적주사를 맞는 거, 그저 호흡계통의 문제, 마지막에 폐렴으로 와서 뭐 점적주사 맞지 않은 소염제 점적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점적주사는 거저 그때 혈관에 들어간 그뿐인 것이 아니라, 이 점적주사라는 것은 내가 보통 그 근육주사를 맞는데 5~6배의 양을 혈액에 직접 엿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은 바로 이 모든 공능을 어디에서 그걸 보충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간에서 이걸 완전히 약물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간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 보통 간염이 있는 분들,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 항균소를 피해야 되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폐렴 때문에 점적주사를 맞거나 폐렴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비익기 역할, 건비익기 역할을 하는 백술이라든지 닦은 백술입니다. 그리고 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후루바라든지, 후루바는 심지어 소화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공능까지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체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32가지 중력자가 들어가서 우리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0: 약을 쓸 필요가 없이 곰팥이 든든하며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의 혈은 곰팥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노덕죽 환자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죠. 무엇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것은 얼굴의 피부가 얇게 되어 있으니까 혈액 가운데 노폐물이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순환 과정에서 얼굴에 올라가면서 얼굴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때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노덕증 위험까지 가지 않게 해결하는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최신 1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단순 곰팥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을 든든하게 소화공동, 호흡계통, 심장, 비뇨계통 모든 건강을 회복해주는 데는 골격이 든든해진다. 소변 차수가 줄어들게 됐다. 귀가 슬들리던 게 귀가 요즘에는 잘 들리게 돼. 귀가 얼얼하게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이 최신 1호를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제가 충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고해드리니까 귀가 원래 슬들리던 데로부터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중풍 후유증으로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 전에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수명은 120, 150세 그자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리런 근거와 림산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의 박사 식전에 쓰시고 세신이로 식전 식후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서 눈병 치료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실명으로 갑니다.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저산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 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채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형도 세제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세제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 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팔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에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석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석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0: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석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세제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0: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세제는 자리에서 위사장에게 잔을 받쳐 들었다. 위사장은 호호호 너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세제의 잔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사장은 세제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세제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취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1: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떡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떡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족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통화 량안의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석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 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뜯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0: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긴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찌꺼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1: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세제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세제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주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쟁여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2: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3: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시내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시내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겨운 도망강에서 배를 타고 논이는 즐거운 풍경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그리는 김학송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준희 가수가 부른 도망강 뱃놀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아름다운 도망강으로 뱃놀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뚜락은 단순한 빈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정다운 공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고향의 상징입니다. 한동 해작사, 리현춘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고향집 뚜락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집 마당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엄마가 빨래를 널던 그 모습,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던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잔잔하고 포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리고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승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그대를 만나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인연은 만들어진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단오 명절 잘 보내셨나요?
1: 네, 덕분에 잘 네, 보냈어요.
0: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에, 완고성 피부병, 각종 피부병을 말죠. 예.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예. 에, 이달 23일 그러니까 에, 이번 주 화요일이 됩니다. 예. 에, 중국에서 소문난 예, 피부병 전문가 예, 에, 당산에 있는 바크병원의 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수수매 에, 원장을 에, 특별 요청해서 네.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복무하게 됩니다.
0: 네.
1: 에,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에, 다음과 같은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에, 모든 원인으로 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말죠. 도무지 말죠. 에, 아물지 않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어, 소상, 탕상, 에, 요창, 루창이라 합니다. 에, 그리고 에, 각종 피염, 소보짐, 습진, 신마진, 대상포진, 하늘로 위린병이라는데 고기빈을 어린병, 결절성, 양진, 전분양, 개변, 백전풍, 런연성, 피부소양증, 모낭염, 청춘, 보드라지, 청춘돌이라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늘상 발생하는 춘양의 염증, 지익성 피염, 저치,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습진,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버짐, 아장풍,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에 생기는 아, 농포증, 특이성 피염, 여러 가지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이 수수매 원장이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중이나 서의를 말죠. 연변에서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말죠. 이런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수수매 원장님이 피부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얘기에 대해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사실 중국에서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 1.5억 정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피부나 점막에 모발에 손톱 발톱 이러한 부위가 말죠. 각종 인소로 형태나 그 결구에 공능이 다 문제를 말죠. 발생하는 이러한 말죠. 병증을 갖다서 피부병이라 합니다. 피부병을 말죠. 제때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죠. 피부라든가 부속기관에 이 부속기관이라 할 경우에는 피지선이라든가 한선이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신경말초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예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말이죠. 피부나 부속기관에 일련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0: 네.
1: 관건 문제는 이 피부병으로 고생한 다음에 많은 그 환자분들이 말이죠. 파은이 생깁니다. 허물이 생긴단 말입니다. 허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말이죠. 미용에 말이죠. 영향이 있습니다. 곱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잠재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세균이라든가 진균이라든가 이런 감염으로 말이죠. 일으키게 되는데 또한 어떤 질병들은 또 병독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말이죠. 감염 상태가 자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부 위축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호르몬 수평이가 말이죠. 물난 상태에 말이죠.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잘 생기고 허물이 또 잘 낫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일 경우에는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늘딱 말이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교생활에도 영향이 있고요. 특히

0: 말이죠. 예? 예, 피부에 모든 흐물이 발생하게 되면 나다니기 말이죠. 예? 별나탄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예? 예, 이러한 말이죠. 심리적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피부병은 말이죠. 예? 피부암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예? 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 환자분 본인이 말이죠. 느껴지는 이런 감각의 증상이 있습니다. 에, 환자분들이 본인이 압니다. 예? 하나는 모든 부위가 말이죠. 예? 에, 가려워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모든 부위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감각이 어떤 분들은 따갑다 하는 이런 말이죠. 예? 주얼어가 예? 예, 이런 감이가 느껴지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예, 이 신간에 개미가 말이죠. 예, 기어댕기는 이런 감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로 걸려왔는데요. 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저 그 원장님이 환자인데 우리 아저씨가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이제 다리가 허리가 다리 아파서 그래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아예 심장이 너무 떨리고 예,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막 어지러워요. 소화 안 되니까.
0: 예, 예, 예.
3: 예, 그리고 이 어떻게 한 말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후두후두 떨리게 하는데. 주의야 그 청양 예측해 따 먹어서 많이 나사졌는데요.
0: 예.
3: 심장 떨리는 것도 좀 슬그럽고에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사졌어요.
0: 예.
3: 오늘도 또 박인도 주인이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어요.
0: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에 예, 전년 전립선 그림염 있어가지고 소변이 잦으니까 소변 볼 때 졸이고 막 아프고 그래서 밤에 또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0: 네, 심하구만. 예.
4: 예, 그래서 그 저 소변도 또 나간 양이 적고.
0: 예.
4: 그래서 반용적 주인이 참약을 이랬으니까 소변 차수도 늘어지고 좀 술 아프고 해서 술절이고 그래서 박용덕 주임이 청약 좀 더 써볼까 하네 그래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예예
5: 예. 예, 예. 저는 예 요즘에 들어와서 허리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예,
0: 예.
5: 수원장님한테 가서 약도 먹고 그런 침도 맞고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오늘 또 약 주러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내려놓고.
0: 예, 맞습니다.
6: 아니, 어제 그런지 온 몸이 너무 갈아봐서.
0: 예.
6: 한번 그 병원 가서 좀 이상 보이자 그래요.
0: 예.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의 특별 요청에 왔습니다.
6: 아, 그 마침 좋은 날이고.
0: 예, 중국에서 소문나의 피부병 치료 전문가입니다. 예.
6: 예.
0: 수수매 원장이라고, 예?
6: 예.
0: 예. 내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6: 예.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6: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일단, 네, 원래, 예, 이 두 볼이 새빨갛고 근질근질 가렵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니까 근질근질하다 못해 막 손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길태중에 가서 한번 보였습니다.
0: 어느 번을 보였습니까?
7: 거기 길태중이 그 뭐니까 수건자하고 같이 있는 저 신선생?
0: 예, 예.
7: 그 선생이 이래 이하고 발라주고 예, 이래서 예. 그 다음에 많이 낮았습니다.
0: 예, 예.
7: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오신다니까 내가 지금 한번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러면 이번 예. 주 화요일 내일로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네, 냄까?
0: 예, 맞습니다.
8: 예, 길태중이 저기나 좀 귀가 좀 아프고 그래서 좀 공파치라고 간을 좀 잘하신 선생 좀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0: 아, 그러면 예, 보자. 박윤덕 주임 찾으세요.
8: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내일 가도 됩니까?
0: 예, 됩니다. 오전에.
8: 예, 알겠습니다.
0: 예, 박 주임. 예.
8: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0: 안녕하십니까?
9: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9: 저는 예, 녹음 환자인데, 이전에 녹음으로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 게, 아, 요즘엔 또 떨개비용까지 합니다.
0: 예, 예.
9: 그, 우리 조선말 말하면 떨개비인데, 하늘 말하면 알츠하이머증이라는데,
0: 예.
9: 손 떨기지, 머리도 조금 떨지, 그래서 예, 진에 엄중해지기 전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원장 선생님인데 저번에 가서 예, 약 일곱 접 줘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9: 계속 앉아 떨던 게 손이
0: 예.
9: 조금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9: 한 2주 동안 또 아이도 없다.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서 오늘가 한 번 더 보이자 그랬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9: 수고하십시오.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10: 예, 저는 저 그 길태중의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오랫동안 좀 썼습니다. 위가 예. 너무 안 좋아서.
0: 예. 예.
10: 위가 만성병이 심한 환자입니다. 나는.
0: 그런데
10: 예. 여지껏에 쓰면서 다른 데가 효과를 못 봤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쓰니까 현저하게 좋아졌고 지금 밥맛도 있고 예, 이렇게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털음을 영 많이 했는데 나사진 게 확실하게 알깁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선생님 이술에 대해서 넓이 선전하기 쉽고
0: 예, 예.
10: 예. 예 그리고 또 다시 저도 공부하게 하길래 해서 좀 오늘도 예, 아니면 내일 이렇게 예약해서 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0: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예, 안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1: 예,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11: 예, 단맛이 없고, 예, 그냥 머리 휑하니 많이 어지럽습니다.
0: 예.
11: 그리고 혈압이 그냥 높아가지고, 약을 전번에 약 썼습니다. 경계약 쓴 게 많이 지금 좋아지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이따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약 좀 더 쓰려고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11: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11: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예.
1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2: 예, 저는 예. 이 두 어깨가 이제 견주로 해서 많이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2: 그리고 이거 다리하고 무릎 관절이가 혹시 이거 뭐 저리다가 저리고 막 무슨 이거, 예? 쑤신다고 말할까요?
0: 예, 예.
12: 불편해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예, 진도 맞고 처약도 짓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예, 저는
12: 예. 예, 예, 예, 강철수 주임 선생님.
0: 예.
12: 그래서, 예, 오늘 또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2: 예. 예,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3: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피부과 좀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보자. 예, 내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선생님 오십니다.
13: 아, 그렇습니다. 내일 몇 시쯤 가면 된가?
0: 예, 8시에 오십시오.
13: 예, 된다는 다 이야기.

0: 해주셔.
1: 예, 수수매 원장,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예, 수고하셔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저 오늘에 약질러 내려가다 그럽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아, 우리 집사람 보여자 그럽니다.
1: 아, 예. 어느 선생을 보여자 그럽니까?
4: 아, 강철수 선생을 배우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1: 예.
4: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신경성 위염으로 앓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여러 곳도 다니면서 그런 진찰 받고 서약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날려갖고, 그리 방송을 듣고서리 거기 그 길태종 중의원의 그 박인덕 교수님이 잘 하신다 해갖고 전화드렸어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전이에 전립선 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6: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 비대랍니다.
1: 예, 예.
6: 예, 전이기는 예, 소변은 예, 한 대여섯 번씩 보다 보니
1: 예
6: 아무 사례 짓 못합니다.
1: 그렇죠. 예예.
6: 예. 제 소문을 듣고 그 길태중의 방식적 그 주인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1: 예. 어디에 오십시오. 예.
6: 예. 예약을 예.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그 길태병원 피부가 짧은 데서
1: 예.
7: 누가가 그래서 갔다 나갔다고 그립니다.
1: 예, 내일로 그래, 오시면 뭐, 좋겠는데요.
7: 예, 그럼 그러셔. 전문가 예. 온다가 그래서 예. 한번 가보자고.
1: 예. 예. 예, 전문가 오십니다. 예, 예.
7: 예, 예,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길태병원 뭔지 뭡니까?
1: 예, 맞습니다.
8: 네, 한 가지 문의하자고 합니다.
1: 예.
8: 예, 저 무슨 이 무릎 관절 아래 뒷면에
1: 예.
8: 퍼른 저 무슨입니까 저 반점이 생깁니다.
1: 예.
8: 근데 그게 또 예, 발목 아래까지 또 두문 조금 생긴 게 있습니다.
1: 예.
8: 그런데 뭐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됩니까?
1: 내일에 전문가 오시는데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8: 한쪽이나 성적입니까?
1: 아, 한조뿐입니다. 수원자이라고, 예.
8: 예, 그게 저, 무슨 원입니까? 무슨, 어떻게 돼, 이렇게 생깁니까?
1: 아이, 글쎄, 내가 이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씀 올리기 바쁜데, 전문가 선생 오시니까 이분은 보이시오.
8: 아, 내일 옵니까, 내일?
1: 예, 내일 옵니다, 예.
8: 예, 몇 시에 가면 됩니까?
1: 8시에 오십시오. 8시에 오세요, 예.
8: 예.
1: 예, 수원장에.
8: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전화할까요?
1: 예, 맞습니다.
9: 예, 예. 네, 예. 오늘이, 저, 뭐니까, 환자 오는데, 외지에서 온다. 지금 떠나자고 그랬는데, 예약해 주십시오. 그 예, 어찌인가, 저 환자, 원래도 배웠습니다. 계속 예. 어제 그저께까지 약이 떨어졌답니다. 예. 경기 그런 주약에 연연을 내서 예. 연연을 내서 좀 치료받았는데 거기 그 길태중이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 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9: 이게도 좀 예, 많이 낯선 것 같다답니다.
1: 예.
9: 계속 밤에도 자지 못하고 영고생했습니다. 걔도 예. 예, 많이 낫답니다. 걔 아무래도 배우던 바하고 근데 어제 약을 못 먹었답니다. 어제

0: 자각증세가 생기고 또 말이죠. 타각증세가 또 생깁니다. 타각증세를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피부 손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말이죠. 반진이 나타나거나 구진에 일명 또 두드러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풍단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신마전에 걸린 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알맹이에 결절이 나타나거나 포진이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농포, 혈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자각증세가 아까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가렵거든요. 가려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손이 갑니다. 긁는 습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오늘 지하수가 비염이 있어서 약도 욕 많이 썼습니다.
0: 예.
2: 자꾸 콧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말라들고, 그리고 약을 편한 것도 욕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딱 되지 않아서.
0: 예.
2: 요즘에 어떤 순세를 보이면은 좀 어떻게 좋겠는가 안 해서.
0: 예, 내일에 그 수수매라는 원장님이 오시는데 이 비염에 대해서 또 연구가 깊습니다.
2: 용 어람다. 예. 약 써도 낫지 않아요.
0: 예. 이분의 치료 방안이 영 특수합니다. 요새 우리 와서 학술 교류도 했는데 내일에 말죠 이분이 문진합니다.
2: 아, 알겠습니다.
0: 수원자의 여성분입니다. 예, 수원장의.
2: 예, 예.
0: 예.
2: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러니까 많은 피부병들이 말이죠.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긁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염이 잘 인기됩니다. 이러면서 개발성 피부 손해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로 린세라는데 고기 비늘 같은 이런 말이죠. 림설이 말이죠. 뚝뚝 말이죠.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감염으로 인해서 또 밀안 현상이 있습니다. 교양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가 말이죠.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수원장 이야기하자고 그랬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다리가 발이 어떤 걸으면 말하고 이래서.
0: 예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3: 네, 알았습니다.
0: 예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긁어놓았기 때문에 또 긁어놓은 또 말이죠. 파흔의 흔적이 생깁니다. 허물이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줄리라 하는데 갈라 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성형 개변이 생기고 색소 침작이 생기고 위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피부병들이 반복성이 강합니다. 서약을 썼던 중약을 썼던 반복이 자주 오고 또 어떤 병들은 오랫동안 말이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피부병에서의 숫자가 많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보게 되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습진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이 어느 날인가 피부에 말죠. 붉은 말죠. 반점들이 나타나고 피부가 말죠. 간조해지는 현상이 있고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몹시 가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에. 그리고 삼출 현상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자라는데 부스럼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내 현상이 생깁니다. 살결이 말이죠. 톡톡 터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조약에 보기에는 내적 원인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 습지

0: 정신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본인이 말죠. 예, 체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례드리지만은 오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 원장님이 내일에 말이죠. 예, 네. 문진을 하는데 오시길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대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천단 길림성의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천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 공연 성세 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정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에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내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겨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2: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사백각계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호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위입니다. 장촌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요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전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촌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촌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촌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의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길 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3: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뉴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시게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2: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 성과 전시 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산암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3: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 자원 봉사사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2: 매 제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 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니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해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3: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랑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도 더 잘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1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은 구경 무엇일까 궁금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3: 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2: 네네.
3: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사고 그리고 감각 그리고 감정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오욕칠정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네, 각자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런 스토리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슬프고 또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기쁘고 보람을 느끼듯이 인간이면 그 느끼는 희노애락이 그런 감정들은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할 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타인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그래요. 사랑의 힘.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의 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로 나 자신에게 와닿는 뭐 그런 감정 깊이 말씀드리면 서로에 대한 그 감정이 기복이 세고 약하고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 네, 네.
2: 그런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3: 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자신을 예쁘게 가꾸고 또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2: 네.
3: 근데 문제는 그런 노력과 실천이 오래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3: 노력을 하다가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아, 왠지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수시로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2: 네.
3: 약간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랑. 자, 이런 사랑은 왠지 내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귀함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내 안에서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의 의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동시에 또 자신을 신뢰하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그래요. 이 행복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뭐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을 받기도 하잖아요.
3: 네.
2: 주는 마음도
3: 맞습니다.
2: 또 받는 마음도 좋겠습니다. 주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말이 쉽고 평소에 합니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3: 네.
2: 그런데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를 미덕으로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자자리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현재 50대 이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원천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자사자리 의미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자리 뜻은 글자 그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2: 그렇지, 자기만을.
3: 예,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또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을 타인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2: 그래서 계속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3: 네.
2: 옳거니 뭐 아니면 틀리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뭐 웃음꽃을 펴서 아기자기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3: 네.
2: 어떤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에서 처리하는 면에서 마음에 잘 안 들게 되면 다투게 되죠.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3: 맞습니다.
2: 보니까
3: 예. 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2: 맞아요.
3: 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사입니다.
2: 맞아.
3: 예, 아마 당사자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다르고 그 스토리도 다르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희생한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가족관계 속에서 희생하는 당사자가 만약 아무런 바람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기꺼이 즐겁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사실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모의 그런 희생 앞에서 그 아이는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래서 무언가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모의 그런 희생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더 우울하고 이렇게 숨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에 내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바램이 있는 희생은 이미 좋은 관계의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를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기보다는 각자가 더욱더 단단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단단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쳐주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크고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뭐 주고받는 사랑, 배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희생한다, 뭐 내가 할 수 있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우러나면 되는 거지 억지로 하다 보게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힘이 들어요. 예.
3: 힘들어지죠.
2: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내가 있는 대로 그만한 조건이 되면은 뭐 사랑 받으면 줄 수도 있고 배가 되게끔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3: 예, 해주고 싶어서.
2: 응, 해주고 싶어서.
3: 예, 기꺼이 내가.
2: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달까요? 아니면 또 받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되는 그런 주는 사랑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다른 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잔긋 하나에 감사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3: 그죠. 당연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네. 계시죠.
2: 그럼 그 응당 그 사람으로서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손을 내밀지 않은 쉽게 말씀해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마음처럼 뭐 제발 하다가도 네, 나중에는 네. 뭐 이런 친구 동료 뭐 사람들도 있잖아 네, 나쁘지는 네. 않지만은 성격상이라고 할까요 좀 네. 이런 면에서 본의 아니게 아 괜히 마음이 아픈 때도 있어요.
3: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2: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3: 맞습니다.
2: 이 사람 경우에는 또 한 번도 두 번이고 했는데 염치를 불문하고 잘 글쎄 감사해달라 고마워해달라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리는 네. 경우가 있어요.
3: 오고 가는 게 또 정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네. 오고 가야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3: 일방적으로 하면은 좀 균형을 잃어가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다, 가족을 위해서다, 뭐 이러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앞에서도 얘기를 여러모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그럼 나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심신건강이라고 심신건강. 흔히 하지 않습니까?
2: 네.
3: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는 어떤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병들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또 괴롭습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자신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혹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 혹사하게 되면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고 알고 잘 보살펴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사실 갖추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또 AI에 물어보면은 뭐든지 알려주는 이 시대에 뭐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내 몸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 네.
3: 그리고 다음은 자신이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의 힘을 길러서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받아들인 후에는 그 또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자신에 대한 믿음도 이유가 없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을 믿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자신에 대한 그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내가 자신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이든 마음이든 자신에 대한 또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또 애정이 생기고 네, 애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저도 상담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시간을 좀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잠깐 멈추어서 나 지금 괜찮은가? 내 몸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을 실천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조곤조곤 뭐 사랑 자신의 몸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신 건강 그래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죠.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하자면은요. 몸의 주인이 되라 또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 뭐 믿음과 수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 이 마음이 또 정신이 몸을 지배하지 않아요?
3: 네.
2: 맞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정신이 몸을 내 몸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냥 젊은 날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3: 네네.
2: 나중에 병들고 보게 되면은 왜 이랬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이 몸 건강, 마음의 건강도 혁명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3: 맞습니다.
2: 오래
3: 맞습니다.
2: 그것이 네. 자신을 더 북돋우고 열심히 일하는 면에서 뭐 오늘만 사는 거지 아닌잖아요.
3: 네.
2: 어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심신 건강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그럼 괜찮겠지 하는데 몸의 건강이 젖 먹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3: 네네. 관리를 안 하면은 네.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렇게 되죠. 혹사하게 하게만
2: 맞아요.
3: 사용만 하고 관리를 맞아요. 하지 않으면.
2: 우리 특히 그저 여러모로 이제 접하고 보고 듣게 됩니다만은 30대 40대
3: 네.
2: 힘들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뭐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3: 안타까운 그렇죠.
2: 그렇죠.
3: 맞습니다.
2: 내 젊은 날이 영원할 거다.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이런 거 보면 몸을 사랑해도 깜짝깜짝 놀라서 뭐 50대든 60대든 다시 돌아보게 되죠. 이게 그런 거 아니구나.
3: 맞습니다.
2: 예, 자기 몸 그렇죠. 몸과 마음 다 이제 건강해야 하는데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장점도 있지만 또 결점도 엄청 많고 또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 자신을 사랑하자면 나 이런저런 이런 불안전함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데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뭐 괜찮겠지 뭐 이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나치는 부분은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3: 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 14명을 소개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책들에 보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후세에 전해질 만큼 아주 주옥 같은 말씀과 그런 관점들을 남겼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모두 그 괴짜 같은 부분과 그리고 극단적인 성향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단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뭐 유명한 철학자다 이렇게 하면 다 완벽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분들이 그런 부족함 때문에, 부족한 면 때문에 또 인간미가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0: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또 달라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실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또 진짜 변화를 원하고 더 마음에 드는 자신을 또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은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교라는 것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비교를 하든 아니면 스스로 타인과 비교를 하든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온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습관이거든요. 연습이거든요.
1: 네네.
0: 세 번째 실천은 편견을 깨는 노력입니다. 무엇이 편견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족함이 타인이 보기에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린다면은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편견이 깨진 그 틈새로 자기 사랑이라는 빛이 이렇게 비춰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을 통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확실히 성취하여서 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면서 쌓아가다 보면은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자신이 그 불완전함도 자연스럽게 또 포옹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실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의 심리적인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태도가 바뀌게 되면은 감정 상태도 더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주 지당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 그래요. 마음보다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가진 것에 대한 노력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편견을 깨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라.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애를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이 역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적당하게 맞추려는 것은 그런 노력은 예의 범주이지만은 그게 과도해지면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또 그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자신을 또 스스로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악순환이 형성이 됩니다.
1: 네.
0: 근데 더 심각한 경우도 또 있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착함을 약점으로 삼아서 자신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실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잘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착함은 선함이고 좋은 성품입니다. 단지 그 착함이 힘이 없는 착함, 분별이 없는 착함이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되게 모르면 어렵고 힘이 없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 배우고 마음의 힘은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마음속의 선함을 키워서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면 또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존중을 하고 소중히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날씨와도 같아서 다르기가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감정 통제가 쉽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재미나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인간이 감정 변화로 인한 다양한 스토리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이 감정 관리를 잘 한다면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또한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다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성격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다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데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이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친화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당발들, 팔방미인들,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총무들. 이런 사람들은 배려와 협조와 신뢰에 강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조절을 잘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CEO가 되거나 크게 되는 사람이 많지만 반면에 강박증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너무 강조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예민한 여성분들. 계획을 굉장히 잘 짜고 어긋남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들. 치밀하면서도 또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멍이 보이면 그걸 다 메꾸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화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은 거기에 대한 여유로움이 적은 거죠. 네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신비주의와 신기한 것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에 굉장히 올인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가장이나 어른이 되면 세부적인 것들, 자기 내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나누었는데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런 다양함 속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면 자신을 알아가는

0: 나 자신 양육하기도 참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서 특히 많이 유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양육할까요?
1: 나 자신을 양육하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키워주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이 자신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양육 과정에서는 좋든 싫든 부모님이 말대로 해야 하는 어떤 피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자신을 양육할 때에는 자신이 마음을 살피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이 또 아름다워지려면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편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안주하고자 하는 또 욕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알 속에 있는 아기 새는 아마도 내가 부리로 이 껍질을 톡 쪼으면은 바로 알이 이렇게 깨지면서 아 나는 알 속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기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은 아마도 수백 수천 번의 시도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쪼으면서 왜 안 열리지? 안 열리지? 수없이 생각하면서 또 없이 수없이 시도를 하다가 나 이제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쯤에 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도 또 실제 세상과 부딪히는 것도 이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알에서 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여기서 진짜 나가고 싶어. 그런 내적 동기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합당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궁금증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하고 싶은 게 또 있는 것이죠.
0: 그래요.
1: 하고 싶은 게 또 없다라는 경우를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동기부여를 좌우하는 중피질 회로의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방법 또 궁금증을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는 결핍에 의한 궁금증.
0: 그래요.
1: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이것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았을 때 그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내가 한번 궁금증이 있어봐야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연관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나 자신을 사랑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 결국 보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정작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종합적으로.
1: 아, 네.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아보기.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세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네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기. 다섯 번째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 다섯 가지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자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도움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